나에게 치유가 되고 또 휴식이 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하늘 한번 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나뭇잎 한번 바라보게 하셔서 나도 생명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소서. 너무 바쁜 척 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나의 삶의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조수아의 나무 아래서 들었죠. 이 곡은 우리 4913번으로 청하신 곡입니다. 요 며칠 동안 저희 가게 앞 같은 품목을 파는 가게가 휴가여서 무더위에 진짜 땀 샤워할 만큼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찰 씨와 함께 잠깐 쉬어가는 목요일이에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약간 그 동종업계 같은 품목 파는 집이 여름 휴가를 갔나 보네. 그래서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 다 또 우리 집으로 와서 좀, 예, 붐볐고. 아, 좋은 일 아닌가요, 근데? 예. 잠시 쉬어가는 오늘 또 정기 휴무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4913번님 청하셨던 조수와 나무 아래서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예. 나눴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생방송 시작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우리 다 잘될 거야 님께서 폭염에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원과 또 우리 미화원 어르신 건강을 걱정하면서 폭염 기간에는 단지가 조금 지저분해도 우리 넓은 마음으로 이해합시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좋아요가 막 수십 개씩 달린 걸 보니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이런 입주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렇죠. 다 힘드니까 조금 배려하고 너그러운 마음 예. 이렇게 품고 그렇죠. 아 이런 미담들이 좀 더 많이 좀 전해지고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보면 막 흉악한 사건 사고들 예, 많이 있는데 이런 미담들도 더 많이 예, 전국에서 좀 퍼지기를 바랍니다. 해주로님 오늘은 덥지만 냉면 먹으러 다녀오려고요. 유난히 냉면 생각이 간절한 오늘. 아, 저도 어제 그거 먹었는데 메밀국수 예, 맛있던데요. 메밀국수 처음에는 그냥 참기름만 한 이렇게 둘러가지고 먹다가 그리고 이제 고추장 양 특제 양념 넣어서 좀 비벼서 먹고 마지막에는 동치미 국물까지 착 넣어서 세 가지 맛을 맛볼 수 있는 아 메밀국수를 먹고 왔는데 저는 평냉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뭐 평냉 뭐 함흥냉면 다 좋아하는데 평양냉면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목동에도. 근데 좀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파리공원을 딱 지나가지고 그 목동 학원가 있는 그 근처에 한 곳이 있는데 아 근데 가기까지가 너무 걷기에는 좀 먼 거리라서 좀 고민이 되네. 해주로님 맛있게 잘 드시고 오세요. 미효니님 일주일 동안 태백에서 시원하게 피서를 즐기고 구미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아 오늘이 휴가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부터 구미의 무더위가 두려워요. 다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태백 우리나라에 제일 시원한 여름철. 예. 지금 태백은 20도일 수도 있어요. 한 7, 8도일 수도 있습니다. 예. 태백 시원하죠. 향기로운 나무 이 곡 함께 나눌까요? 그것은 사랑!

굉장히 흥겹죠. 아, 캠프의 한 복판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제이오스의 Celebrate the Light였고요. PK 장광우, 내가 매일 기쁘게, 향기로운 나무의 그것은 사랑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길경자님께서 휴가 첫날에 함께합니다. 여유있게. 예, 고맙습니다. 팔랑머리애님도 오늘은 저의 온전한 휴가 1일차. 평소에 너무 가보고 싶던 동대문 악세서리 상가에 갑니다. 아, 여기가 또 그 꾸미는 거 좋아하는 분들의 성지처럼, 예, 됐다고 하던데. 각종 키링, 볼꾸 재료 및 부자재 볼 생각에 저 초딩처럼 너무 신나요. 라고. 아, 여기 막 그 엄청 많은 상가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그런 거리인 거죠. 나이를 먹어서도 저 디즈니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캐릭터 좋아하는 마음은 변하지가 않네요. 이대로 쭉 나이를 거꾸로 먹으면 좋겠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래도 좋아하는 분야, 취미가 있다는 건 저는, 예, 대찬성. 좋죠. 특히 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도 감동받고 이런 동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 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애니메이션 보면 왠지 심드렁하고, 아, 별 감동이 없고 다 아는 얘기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 여기 감동받고, 아, 설레시겠어요. 잘 다녀오시고, 아, 좋은 평소에 봐뒀던 것들 다 잘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올리브님은 올여름 휴가를 못 가선가 뭔가 좀 이상해요. 좀 허전한 마음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휴가를 앞두고 계신 건가 아니면은 여차저차해서 지금 못 가게 되신 상황인 건지. 예. 그런 분도 많아요. 올, 뭐 여름 휴가 못 가시는 분들, 더 바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우리 남아있는 저와 함께 예, 일상을 또 잘 으쌰으쌰 함께 예, 살아내면 좋겠네요. 8440번으로 훈디 저 몰랐어요. 저녁 6시에 제방도 하네. 예, 이젠 저녁에 가게 마감하면서도 듣습니다. 두 번으로도 좋은 방송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그 조이포유 개편 이후로 한시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 더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까지 예. 한시적으로 예. 임시방편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어노인팅 온 땅의 주인 청하셨는데 오늘은 오동일 사역자가 부른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 듣고 또 소향 피처링 이미쉘 My Heavenly Lovely Father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요즘 34세 요절한 여성 사상가 시몬 베유가 서점가에 잔잔히 유행하고 있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의 삶에 끌렸던 나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독서 모임에서 읽고 싶어 그의 책 한 권을 골랐다. 많은 문장 가운데 그의 신앙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글을 발견했다. 우리는 수직으로 걸을 수 없다. 이 짧은 문장은 놀라운 통찰과 은혜로 충만하다. 일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수평적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면 걸어가야 한다. 그러나 나를 초월하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은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으로 다가오실 때에만 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수직 보행이 불가한 이유다. 토론 중에 질문이 나왔다. 하나님을 탐구하는 성경 공부는 무의미한가? 한 참석자가 대답했다.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별 유익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면 큰 유익이 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듯이 그 순간 내 안에서 질문이 메아리 쳤다.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가? 그분의 은총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가?

디사이플스의 목마른 사슴이었고요. 삼일교회 POP 갈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 갈망과 기다림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도 하고 또 여러 뭐 제자훈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 그 심정으로 대할 때 더 큰 유익과 은혜가 있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8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고요. 공주마마님께서 오늘 제 생일입니다. 42번째 태어난 날. 요즘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지만 또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저 처음으로 교회에서 특송하거든요. 293장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거 아까 우리가 전해드렸죠. 주의 사랑 비칠 때. 아, 우리 공주마마님의 42번째 생일 감축드리옵니다. 좋은 날 보내시고요. 902번으로 오늘은 제 여동생 저보다 5살 어린 고화정 생일입니다. 화정아 생일 축하해. 축하 축하 축. 예, 좋은 날 보내시고요. 이외에도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한 샬롬CCM 오늘 마지막 곡은 좀 시원하게 체감온도 좀 낮추시라고 조유진의 눈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쪽빛 하늘, 쪽빛 바다. 새파란 하늘과 바다를 볼 때 우리가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푸르다는 쪽빛은 실제로는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쪽풀에서 나는 푸른빛은 아주 옅은 하늘색부터 깊은 바다 같은 남색까지 정말 하늘과 바다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이 쪽풀을 수확하는 시기라고 하죠. 아주 이른 새벽에 이슬이 마르기 전에 서둘러 쪽을 수확하는데 이 잎이 마르면은 상처가 나서 색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 푸른빛을 마주할 기회가 있다면 수고하고 땀 흘린 손길도 함께 기억해야겠다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아, 쪽빛이 그렇군요. 이제 쪽빛 단어만 들어도 사실 시원하고 예쁜데 기억해야겠습니다 하신 폴라리스님 맞아요. 우리가 예쁘고 귀하고 좋은 거 볼 때 그 뒤에 숨겨진 손길들도 애씀도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송명희와 함께하는 시편 23편 앨범에서 푸른 초장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후야마미님께서 신청하신 하나님의 세계 오늘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다. 오늘 하늘에도 이 쪽빛 하늘에도 잘 어울리는 곡이다 싶어서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어요. 홍이삭이 부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라엘 앨범에서 들었고요. 홍인석 하나님의 세계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정라니 님이 오셨어요. 앞에 새싹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새롭게 오신 분 같아요. 반갑습니다. 최여사님께서 어제 TV에서 쪽 수확해서 염색하는 과정을 보셨대요. 온 가족이 대를 이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젊은이들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풀에서 그렇게 예쁜 푸른색이 나오는 거 보고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하늘을 쪽빛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민들레님, 아까 초반에 목소리가 약간 불안했죠. 네, 어제 에어컨을 좀 켜고 잤더니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이게 더운 날은 더위도 주의해야 되지만 또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좀 차갑게 있는 것도 주의해야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그래도 지금 다시 괜찮아졌죠. 네, 따뜻한 물 먹으면서 좀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민들레님. 요셉의 꿈님께서 복음 컨퍼런스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3일간의 일정 속에서 주님을 다시 뵙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다시 뵙고 더 진하게 뵙고 또 새롭게 뵙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허유미님, 어제보다 무릎이 좀 나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우리 당양로 가족들의 기도가 진짜 세더라고요. 언제든 기도 제목이 필요하면 여기에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신청하신 곡 나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리죠.

피아워십 살아계신 주 나비워십 앨범에서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두 곡 이어서 들었어요. 리빈님 타이어 교체하러 와서 인사하는데요. 지난번에 레인보우 설치해드렸는데 이웃 채널이길래 채널을 변경했습니다. 이거 이웃 채널에서 아시면 서운해하실 텐데 특히 좀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그 채널이 들리면 좋아들 하시는데 그걸 변경하셨다니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비밀로 일단 할게요. 송인수님도 오셨어요. 여기 진안인데 고추 따고 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합니다. 걷기만 해도 요즘 땀 흐르는데 일하시니까 찬양 아니면 더워서 일하기 힘들 거라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좋은 노동요. 예, 시원하게 또 마음을 식힐 수 있는 노동요 들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래도 너무 뜨거운데 오래 계시지 말고요. 또 덥다고 찬물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일하고 들어가셔서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0491번님이 신청하신 초가 3간도 오늘은 이경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어여쁜 자연님과 함께 시 139편 제우스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한때님, 제주 여행, 맞아요. 가신다고 하셨죠. 근데 어제 남편이 사춘기 애들 보여준다고

바닷가 돌에 올라가서 꽃게를 찾다가 넘어졌는데 손가락이 꺾여서 많이 부어서 눈 뜨자마자 정형외과에 왔습니다. 이번 수술 안 하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남편분의 그 의욕을 너무 이해할 것 같아요. 아이들 오랜만에 바닷가 같이 왔으니까 좀 사춘기 애들도 계속 웃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표정이 굳어 있잖아요. 그 애들 좀 웃게 해주려고 꽃게 잡아서 신나게 좀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리고 바닷가 그 바다가 그 돌이 미끄러워요. 충분히 그 상황이 그려지는데 어떡해요. 나중에 두고두고 이제 가족이 함께 우리 그랬지라고 나눌 추억은 됐긴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안 다치셨어야 돼요.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냥 붓기 가라앉히는 거 기다리면 된다. 그 정도로. 그래서 남은 여행길, 지장 없길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1273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잠시 쉬면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은혜 신청하셨어요. 지선, 이윤화, 한이, 강찬이 함께 부르는 은혜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늘은 오벳 앨범에서 들었고요. 167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데프리카 대구에 삽니다. 지금 몇 도인가요? 저는 비교적 기계 때문에 스튜디오가 그렇게 덥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있어요. 같은 온도로 회사에서 에어컨을 보내줄 텐데 같은 온도로 이제 맞춰놨을 텐데 어떤 날은 좀 춥게도 느껴지고 어떤 날은 방송하면서 덥다라고 느낀 날이 있거든요. 오늘은 약간 덥다라고 느끼는 날이에요. 그만큼 밖에 온도가 높은 거죠. 야, 오늘 같은 날 데프리카. 바람의 향기님, 저녁 운동길 동반자였었는데요. 휴가길 모처럼 당향노를 듣게 되니까 또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이 선곡해 주신 곡들 듣다 보면 은혜가 되는데요. 저도 신청곡 보내봐요. 몇 년 전에 자주 들으면서 제겐 힘이 됐던 곡입니다 하시면서 너는 혼자 가니야 신청하셨어요. 네, 이 곡은 제가 2부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정말로 원합니다. 비를 하신 준이비님. 이럴 때 소나기가 한번 쫙 내려주면 좋을 텐데. 같은 마음이고요. 비 준비하시니 신청하신 곡 심영진이 부릅니다. 잠시 후 당신들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T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We Love 아름다운 나라 오랜만에 들었어요. 다솔님이 신청하신 곡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이 더위 뭔가요? 더우니까 빨래가 매일매일 계속 나옵니다. 이번 여름도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가 고생이 많은데요. 고장나지 말고 열심히 제목해 주길. 그러니까요. 얘들아 좀 더 버텨줘. 예,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신청하신 곡 들었고요. 신감사님께서 내일부터 캠프가 1박 2일로 열립니다. 참 많아요. 끊어낼 놈이. 그쵸. 갑자기 끊어내는 놈이 뭔가 하실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 또 시기, 질투, 또 뭐가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 어제 군대 가는 조카 치훈이를 영접시키면서 이 끊어냄과 되돌아가는 길을 알려줬고요. 또 내가 먼저 사라져야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에 오늘도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하셨어요. 내가 잘 사라져야 그 기운을, 그 에너지를,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신청하신 곡을 적으시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 한 소절로 적어서 신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딱 이걸 보는 순간 무슨 곡인지 알겠다. 내 영혼아 주님을 이렇게 알겠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신입 PD 교육으로 온 이수빈 PD가 옆에서 열심히 같이 찾아줘서 이게 뭐였지? 하고 계속 헤매고

있는데 예, 옆에서 찾아줘서 이 곡을 또 신감사님께 들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 곡 맞죠? 들어보시면서 이 곡 아닌데요 하면 큰일인데 서요한이 부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다윗의 노래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이 곡은 어제 안동광구님께서 신청하셔서 마커스 곡이 나가서 내일 들려드릴게요 하고 약속했던 곡이었어요. 우리 이수빈 PD 이름을 얘기하니까 에이니 김미라님도 그렇고 원성남님도 알고 계시네요. 에스프레소님도 신이 PD 여기서도 반갑습니다. 저녁 스케치에서 친구 3종 세트 노래 잘 들었어요. 네. 지금 이제 교육 중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지 모르지만 잘 좀 주목해서 봐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저희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많이 불리는데요. 피드들은 이름이 불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예, 응원해 주시고요. 작은 미랄님께서 와 방금 혼자 흥얼거리면서 찬양한 곡 바로 나오니까 아멘입니다 하셨고 가와이짱님도 볼륨

띄우고 크게 따라 불렀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시간을 보니까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곡이 나갔을 때 올리신 것 같습니다. 많이 알게 된 곡은 네, 이렇게 볼륨 키우고 따라 부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희민이승 마음기에서 항해자 신청하시면서 작년에 일본에서 귀국한 아들 다시 일본으로 재취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있었죠. 아들이 일본에서 거주할 때도 여러 번 지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나 응원은 하는데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럴 때 주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만이 답이겠죠.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게 길일지 모를 때는 정말 기도만이 답이더라고요. 아드님을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해자를 딸기님도 신청하셨어요. 고린도전서 지금 필사 중이신가 봐요. 네, 시와 그림이 부르는 항해자입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리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폭염을 이기는 선곡 은혜의 시간으로 더위 잊어버립니다. 파스텔 사랑님 사실 찬양에 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다 보면 더위가 조금 가시는 듯한 예, 그런 느낌 드실 겁니다. 순시미 님도 오셨고요. 감사해연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6067번 쓰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사에서 오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지금 일하는 곳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딸 용주 잘 다녀와. 용주와 함께 듣고 싶은 곡이라고 쓰신 은혜가 저희 일부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 곡 대신 용주님을 응원하며 정은의 너에게 함께 듣겠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지금 찬양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스티브 님이 신청하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오늘은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폭염에도 밖에서 일하는 우리 아들 생각하면 에어컨 바람에서 일하는 저는 더웠다는 말조차 꺼내는 것도 미안합니다. 아들아, 수분 섭취하면서 쉬엄쉬엄 일하거라. 엄마의 마음 담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올리브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그래도 힘든 가운데 일하지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라 님께서 평촌교회 중등부 여름 수련회입니다. 오고 가는 동안 아이들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요. 더위에 지치고 예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애쓰는 모든 손길 또 그 마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세라별님도 오늘 수련회 가는 날이라 교회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인데요. 2박 3일 동안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월중앙교회 청소년부 파이팅! 이 소리가 전달이 되겠죠? 예수님의 오기님, 겨울방학 성면공사로 여름방학이 없는 중학생 아들이 폭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교하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얼굴은 더 까매지고요. 살은 쏙 빠지고 학교에 에어컨도 고장으로 이거 웬일입니까? 진짜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잘 안 나와서 너무 덥다고 합니다. 폭염에 더위와 싸우고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견딜 힘과 체력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또 아이들은 학교 가면 더워도 친구들과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공도 차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너무 지칠 수 있거든요. 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길 엄마의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시는데요. 공주마마님께서 오늘 저 생일이에요. 42번째 생일. 저를 있게 해준 우리 엄마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요. 찬송가 200장 신청합니다. 엄마가요. 이번 주일에 처음으로 특송을 부르십니다. 연습할 수 있게 부탁드려요. 공주마마님 잘 태어나셨고요. 본인의 생일 축하곡으로 어머님의 축가를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이 찬송가 200장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곡입니다. 어쿠어스틱 머신 앨범에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하나 패밀리님께서 전에 우리 셀 리더님 환갑 축하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그의 피앙세 영원한 반쪽 전미정 집사님의 N번째 생일입니다. 개인정보보호상 나이 노출 금지고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도에 열심이시고요. 항상 부부 셀 리더로 딱 중심에 서서 엄마같이 모든 셀원들을 챙기시는 분인데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시는 일 하시는데요. 항상 그 순간에 틈이라도 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십자가 키링을 흔들어 대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본받고 싶은 우리 전미정 집사님. 이 멋진 날 저와 9816셀 모두 이 더위보다 더 열렬한 애정을 담아서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집사님 사랑해요. 세상의 모든 축복이 쏟아지는 하루로 보내세요 하셨어요. 네, 전미정 집사님의 N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열심에 또 그 믿음에 주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으로 기쁜 삶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축하곡으로 들려드려요. 찬송가 200장입니다.

어쿠스틱 머신 앨범에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공주마마님의 42번째 생일, 하나패밀리님이 얘기하신 전미정 집사님의 예, 얘기대로 정말 세상 모든 축복이 쏟아지는 하루로 보내시길 바라면서 생일 축하곡으로 들었고요. 아, 아름다운 한때님, 아까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제주도 여행 갔다가 아버지가 그 손가락이 삐어서 부어서 병원 갔다는 사연 들으셨죠.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근육이 놀라서 좀 부었다. 휴, 다행입니다. 냉찜질해서 예, 여행길에는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반성님, 성경 1독했습니다. 이런 축하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잘하셨고요. 9167번님은 휴가라서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평소에 방송 좀 듣기 어려운 시간대라 듣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휴가라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또 반갑고 좋습니다. 안지영님께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콕 들리고 힘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통증이 없고 말이 낫기를 또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라파파님, 8월부터 회사가 조직 분리가 되면서 일부 직원은 퇴사하고 또 일부 직원은 다른 회사와 일하게 됐거든요. 전 회사에 남아서 업무를 하게 됐는데, 대신 업무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약간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다른 직원분이 열심히 달렸으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애쓰지 않아도 돼라고 위로해 주셨는데 요즘에 일이 줄어드니까 조금 의기소침해지네요 하셨어요. 이분은 일이 있어야 행복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매일 강강강이겠어요. 약도 좀 있어야 쉬어도 가고 또 거기에 돌아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다른 직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1부에 바람의 향기님이 신청하신 약속드린 너는 혼자가 아니야 김영미의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더위 잘 이겨내시고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종원이었어요.

0: 사랑해 CBS.
1: 말도 어정쩡하게 하고 선행도 어정쩡하게 하는 것.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다 그 어정쩡한 것 때문입니다. 할 땐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의 한 구절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입니다. 이 찬송은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의 기도송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성도가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들을 열거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혜로 충만하게, 죄로부터 정결하게, 야곱 같은 믿음을 갖게, 주의 사랑을 받게, 그리고 성령과 늘 교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102편 2절 말씀으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영입니다. 삼국지에는 삼고초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그의 초가집을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좋은 사람을 얻는 일도 귀한 기회를 만나는 일도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심은 때로 기다림으로 증명되고 간절함은 다시 찾아가는 발걸음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한번 거절당했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너무 쉽게 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일이라면 조금 더 두드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당장 포기하기보다 한 번 더 다가가는 마음, 그 마음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 모른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맙시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날에 오늘 첫 곡은 송정미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다 빼면 남들이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과정인 거예요. 과정. 예. 과정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또 하면 되는 거죠. 또 하면 되고. 이빈님 반갑습니다. 열무김치 담그려 준비 중입니다. 김치를 늘 사 먹기만 했는데 입맛 없어 오늘은 직접 담아보려고. 진짜 날 잡으셨네. 더운데 쉬엄쉬엄 에어컨이 있으시죠? 에어컨 꼭 틀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들으면 은혜로 맛있게 담궈지길 두 손 모아기. 이야, 김치 담그면서도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은 정말 아우 믿음 짱. 믿음 짱짱짱. 예. 깍꿍하며 또 오셨어요. 옥수수전 하려고 옥수수 알 떼며 듣고 있어요. 배추도 절였고 쉴 때 쉬어야 하는데 일을 만드는 일 중독자 같아요. 근데 명관님 진짜 네,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세요. 아이고 참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참 좋은 거죠. 네, 전 응원합니다. 네. 하나빈님 오셨어요. 찬양 들으며 늘 즐 점심하세요 하셨는데 아이고 그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에어컨이 없는 아파트도 아니라 바깥 온도보다 더 더운 곳에 계신 어르신들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걱정이 돼요. 예. 그냥 기도했죠. 걱정하면 기도해야지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그 아내랑 얘기하다가 그분들 뭐 어디 좀 시원한 데로 가서 하루 종일 계시면 안 되나 근데 그게 또 그 생각까지 어느 동네인지 모르잖아요. 전철 타러 가는 것까지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도 많고 참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또 막상 그 집에 에어컨이 다 있는 동네는 쇼핑센터도 가깝고 가면 시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요즘 인천국제공항에 그렇게 많으시대요. 공항이라는 것이 외국인들 우리나라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몰려서 거기가 있으면 참 그렇긴 한 곳이긴 합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좀 가까이에 시원한 곳을 좀 찾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있는지도 좀 이렇게 정보를 보내드리는 어르신들 여름에는 이곳에 가시면 이런 걸 알려드릴 수 있는 뭐 또 그것도 참 그렇고 참 마음이 만감이 교체하더라고요. 자,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힘들어도요 인사는 해주시면 제가 너무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저 DJ는 안 힘들겠습니까? 예. 요새 힘든 네, 우리 힘냅시다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 힘나는 거니까. 네. 자, 조엘이 터치 김도연의 예수 예수.

가수 김도영. 네. 야, 장주영님은 사우나 냉탕에서 주님의 말씀 묵상하대요. 아, 부럽. 제가 사우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석증 때문에 사우나 가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처음 시작이 미국 갔다 와서 운동 엄청 하고 사우나 10분을 두 번을 하고 했더니 그때 왔거든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지치고 막 이런데 저는 운동을 하면 좀 되겠지 하고 이랬다가 그래서 요즘 못 가고 있어요. 아이 참 부럽습니다 진짜. 하요미님 감사의 하루 되시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여정은 김관우의 여정을 신청하신 건가요?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님 하이파이브 힘내세요. 오늘 입추예요. 아이

그렇군요. 뭐 치까치까 더위도 가을을 못 이기고 금방 고개 숙이고 갈 거예요. 그럼요. 계절은 계절이니까 또 예 계절은 계절이니까 온도가 저 평균적으로 올라갔어도 예. 벌써 이 안에 기운 안에 근데 입추가 굉장히 빨리 왔군요. 예, 정말 내일부터 갑자기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팔색조님 항상 저를 정신 번쩍 들게 해주는 방송이래요. 제가 더 정신 나네요.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죠 뭐. 그루터기님 운동 다녀서 깻잎 장아찌 만들려고 담으려고 씻고 있는데 깻잎 향이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깻잎 뭐죠? 깻잎 저거 모히토인가? 그거 드셔보셨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원액을 제주에 가서 사와가지고 네 이거 조금씩 타 먹습니다. 그러니까 탄산수에다 그것만 넣으면 돼요. 레몬 하나 꽂아 놓고 하면 맛있습니다. 네, 얼음 넣고 해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덥지만 예수님의 생명수를 누리는 평안한 오후 되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에베네셀님 허리 협착증 치료 잘 받으시고 저도 협착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니까 저같이 치료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출첵은 언제나 동쪽의 꽃님 이 말 너무 예쁘다. 출첵은 언제나 하셨고요. 시원한 사평로에서 쉼을 얻으시길 베토벤님의 말씀도 고맙습니다. 그래요. 시원한 사평로라고 하셨으니 전 그럴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자, 더우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밥 먹다가 땀 나오면 이거 출첵하라는 거야.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우의 문 열어놨습니다. 한홍재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주화가 지킬 가는 것 류수영 내 진정 사모하는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까지 갑니다.

뜨거운 나라가 열기로 뜨거운 때 가장 시원한 곳 주님의 숲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제 숲 예, 숲에서 식사하시는 기분이세요? 아니면 아직도 식사하세요? 들어오세요. 인사 나눕시다. 하이파이브 하고 제 인생의 경험상 바다보다는 계곡이 저는 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바다는 물이 많지만 직접 다 태양을 받아들여가지고 너무 덥고 내 숲은 태양을 가려주죠. 물도 물이 바닷물은 태양을 그냥 직접 받아서 바다가 바다? 아무튼 바다가 받아서 미지근하고 뜨겁기도 해요. 앞부분은요. 근데 계곡물은 산에서 그 숲에 바위 밑에서 올라온 물들 쫙 아 시원하죠. 전 계곡을 너무 좋아해요. 올해도 그래서 또 친한 형님이랑 네 위담 한방병원 그 위담 그룹이죠. 회장님이랑 또 1박 2일 우리가 가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갔다 왔고 작년에 갔던 계곡 이름이 쌍끌 계곡이니까 약간 발음이 그랬는데 아무튼 주님의 숲 계곡이 있는 곳이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원한

곳, 네, 여기는 바로 사평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세계 제일 행복한 방송 CBS 조이포유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행복한 크리스찬님이 무더위에 힘냅시다 라고 딱 한 글자 올리셨는데, 한 문장 올리셨는데, 좋아요. 맞아요. 모두 힘내시고요. 황제님도 덥지만 시원한 찬양 아까 부탁하셔서 지금 이 시원한 찬양으로 제가 보내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주님의 숲 시원하셨죠? 야, 송미영 집사님은 아이들 5남매거든요. 자녀들이 5남매라 광명 동굴로 간대. 피선 못 가지만 다 무료라고. 다섯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이제 나라에서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정말. 예. 제가 뭐 정책을 이끄는 사람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대단하세요. 1617번님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컴으로 크게 듣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무실. 여기 그냥 때마다 문이 열리고, 네, 일마다 축복. 예, 진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훈아님 집에 계셔야 돼요. 오늘 같은 날. 예, 아주 건강하시지도 않은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예, 진짜 집에 계시고 시원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온기장의 선교단의 하나님의 약속. 예, 이게 부제가 축복송이에요. 그리고 한순지의 발음도 한수지의 시련이 와도 준비했습니다.

삶의 약속 실현이와도 우리 발자국에 행복의 열쇠까지 감사. 네, 진짜 감사가 범사가 감사하면 범사가 행복합니다. 맞아요. 송미영님 가사 감사하고요. 송아리님 요한계시록 다 읽으면 신약 다 읽어요. 다시 창세기부터 읽으려고요. 야, 응원합니다. 멋지세요. 멋진 여자님 동기 목사들 모임이 있어 강원도 옥수수 쪄서 손에 들고 세터산 숲길을 관통합니다. 잠시 인사드려요. 야, 목사님들 좋은 시간. 예, 서로에게 하늘 소망을 얘기해 주는 모임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멋진 여자님이 가시니까 말입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다녀간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만 안 하는 동생이 한국에 와서 목사님들 친구들 또 다른 친구들 만나는데 믿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 노후 어떻게 이런 얘기만 하다가 처음 형님한테 믿음으로 사는 믿음 얘기하고 하늘 얘기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해서 저도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늘 얘기를 삶에서 하지 않으면 그 성도들은 어디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일부겠지만 아무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목사님들 더 하늘 소망으로 만나시면 지금껏 인도하신 주님 때문에 넉넉할 테니 노후 대책은 주님께 맡기고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모임 되시길 바랍니다. 은행들은 오후 4시까지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도서관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하셨는데 은행이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서요. 그리고 작아지고 해서 눈치 보여서 못 들어갈 겁니다. 경비원도 있고 도서관 좋은데 도서관이 뭐 또 동네마다 있지 않으니 참 여러모로 그렇긴 하네요.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말입니다. 아무튼 어르신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뭐 찾아보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전도단 노 터닝 백 1부 끝곡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0: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편리하고 좋아지고 발전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점점 기도는 없어지고 주님과 함께할 시간들이 버려져지고 모임이 사라지고 믿음의 친구들이 떠나가는 시대를 또 같이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때 믿음의 부모로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가득했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멈추지 않는 한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다른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기도가 사라지고 믿음이 떠나가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해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에 맞춰 꼭 필요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하나님, 평생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의 든든한 친구들과 동역자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에 한국의 가장 큰 축복은 수련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과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잃었던 첫 마음을 회복하고 하늘 소망이 가득하고 이 땅을 어떻게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지를 다짐하고 배우고 오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기도밖에 알 수 있는 게 없고

네, 기도밖에 멋진 여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어떻든 정말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참 많으세요. 그분들 뭐 자녀들 위해서 더 열심히 다른 일을 하면 더 많은 수익과 그래서 뭐 자녀들도 생길 수 있는데 사명 쫓아가는 그 발걸음들 보면 참 저는 이제 작은 교회들도 참 여러 자주 가는 편이니까 알죠. 그 수고와 애씀과 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죠. 목사님들이. 네. 뭐 그런 마음들은 제가 다 이해하죠. 예. 그 너머의 얘기들도 이제 제가 나누는 겁니다. 귀한 목사님들 정말 많고 감사하죠. 목사님들께. 예. 하나빈님. 내일부터 남매가 청소년 수련회 가는데 목사님 기도 들으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네요.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좋은 시간들인데 이 수련회가 말입니다. 예, 정말 정말 그 다짐들이 또 평생 변치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다짐을 지키려고 애쓰는 친구들이 옆에 때마다 만나야 되거든요. 예, 지켜주고 옆에 있어주고 이런 게 참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아리님은 그래도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셔서 전 성경 읽으며 금연 기도하면서 금연에 성공하고 싶어요. 뭔 짓을 해도 안 되던 금연 이번엔 성공하려 믿습니다. 저도 금연을 했죠. 했는데 진짜 하루 만에 되더라고요. 하루 만에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야, 20대 때. 그 하루 만에 끊었어요. 은혜죠. 그건 은혜가 아니면 그게 되겠습니까, 진짜. 예. 그래서 송아리 님에게 그 은혜가 저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담배를 피는데 그냥 현기증 나고 막 구토가 올라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이고 참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그 우리의 연약함도 또 있잖아요. 예. 뭐 큰 죄가 아니고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건 좋은 마음이죠. 예. 좋은 마음이죠. 이소영님 날씨가 뜨거 너무 덥네요 하면서 김상훈 목사

인 찬양 킹덤 오브 갓 살짝 청해 봅니다. 예,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 김상훈 목사 그립네요. 제일 시원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죠. 예. 파란 하늘님, 어제까지 여름 휴가 무더위에 싸우며 보내고 오늘 출근했습니다. 휴가가 무더위와 싸우는 시간이고 사무실은 시원하고 이거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네. 아이고 참. 네네. 시선 딸은 수련회 간다고, 노을 가을님의 따님도 수련회 간다고 했고. 아니 우리 하다샤님 넘어지셨네요. 다행히 뼈도 있는데도 안 다쳤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예, 그래도 치료 잘, 뭐든지 더운 여름엔 치료를 잘 받으시고 꼼꼼하게 치료하셔야 덧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자, 김상훈의 킹덤 오브 갓,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곡 중에서 내가 아는 한 사람의 사는 법 이성균, 그 다음에 4U의 가족, 참 여러분이 예전에 많이 좋아했던 곡인데요. 이 세 곡 준비했습니다. 자, 세 곡 나가는 동안 아직도 100명이 안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이 밥을 안 먹은 게,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더위를 먹은 거 아닐까요? 좀 들어와. 반말해서 죄송해요. 들어오세요.

이거 같대?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 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산 저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산 저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뭐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한계령이란 시입니다. 또 여름에 강원도로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한계령을 꼭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노래의 의미는 어떤 삶의 의지를 표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그 의지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쉬고 잊어버리라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중에도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마음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그만해도 됐어. 아유 너같이 그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 않아? 아, 넌 너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까지 도달하는 거잖아요. 불가능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첫사랑,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 잊지 말고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 우리 갑시다 그런 응원하는 마음으로 동해도 생각하며 양희은의 한계령 보내드립니다.

네, 반딧불이님이 한기령 너무 좋아하고 많이 불렀던 노래 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단장님 콘서트도 가끔 갔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 음반 하나 사주셨던 기억, 뭐 공연에 오셨던 분들, 그분들 때문에 제가 계속 집회를 하고 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런 노래 좋습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깊이 있는 곡. 어른이라면 꼭 귀 기울여야 하는 노래죠 하시면서 또 0691번님 올리셨고, 미숙의 성수님이 모처럼 쉬는 날 청소하다가 들어옵니다. 두 딸은 어제 3박 4일 청소년 수련회고 교사로 섬기러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건강하게 충성하고 돌아오길. 아유 참 그런 사역, 그런 일에 봉사하러 가는 자녀들 이쁘죠. 이뻐요. 네. 산골 안학내님 뜨거워요. 더워도 너무 더우니 어쩐대요. 이 더위 잘 이겨내봅시다. 그래요. 맞아요. 꼭 이겨낼 거유. 네. 무지개님도 진작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어지럽다고 하시네요. 제가 어지럼증이 확실히 이석증 이후에 조금씩 있어서 이렇게 약간 겁이 나요. 어떨 땐. 네. 무지개님 잘 치료되길, 우리 서로 치료되길 기도해줘요.

무지개님 치료해 주시길 저도 기도하고 무지개님도 제가 어지러운 이제 이석종은 완전히 평생 이 땅에서는 없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꾸준함 지치지 않는 것도 은사라고 하더군요. 아, 그건 정말 꼭 필요한 자세죠. 네, 자세죠. 의지가 있고 성령이 도우셔야 되고요. 아내의 딸의 구원, 가족과 친지의 구원, 그리고 CBS와 평생 동역하기 기도 부탁합니다. 지치지 않는 것, 은사라고 뭐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기도하게 되고 예,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찰별님 많은 분들을 들어오라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산골 안학내님 아까 들어오셨었는데 이게요 지금은 그 지역은 좀 시원하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산골이나 뭐 진짜 어디나 어디나 보통 더운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잘 지혜롭게 어떻게 이걸 또 이겨내고 예, 가을을 맞이할까도 고민할 필요가 있죠. 우루사님이 제가 아까 밥 안 먹고 더위 먹은 거 아니냐 했더니 저 더위 먹고 지금 들어옵니다 하셨어요. 그린빈님이요 어제 이사 와서 집이 폭탄 맞은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 집에서 이전보다 더더더더더 행복하시길 완전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스위스어로의 김영우의 노래입니다. 시편 21편 주의 사랑.

네, 김영우의 노래에 이어서 러브 퍼스트였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끝나기 전에 어서 들어오세요. 인사 안 하신 분들 그래도 인사는 해주시면 좋잖아요. DJ가 힘이 됩니다. 주아랑님 오셨어요. 근무 중 이상무 시원한 찬양. 눈이 오면 안 되는데 시청해요. 제가 오늘 내일 틀어드릴게요. 내일. 예, 눈이 오면 안 되는데 이거. 네. 눈이 오면 이제

0: 제목은 나는나님이 에어컨 안 틀려고 헬스장에서 3시간 보내고 왔는데 집 온도가 31도 헉.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좀 틀고 계셔야 돼요. 어떻든 네, 집에 오시면. 하나빈님 오늘 쉬어서 성수에 가는 길 전철에 웬 사람들이 많나요?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서 시원하네요. 한국 전철 너무 시원하다고 뭐 외국 사람들도 얘기해요. 깨끗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한국 사는 거 감사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다만 너무 그 가짜뉴스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 막 흔들리고 우리나라가 아픔이 있잖아요. 네. 일제강점기 6.25 정말 너무너무 아픈 예. 그 제국주의자들과 공산독재주의자들에 의해서 가둔 상처들을 이용하는 자들 예. 거기에 너무 분별력이 저는 안타까워요. 특히 한국교회도 너무 그런 부분에 하나님 말씀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모든 분별력을요. 진짜 말씀만 제대로 하나님만 제대로 예수님만 제대로 알려주고 그 삶의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게만 해주면 다 분별해요. 예. 근데 분별 자기의 신념만 분별 자기가 분별한 그게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고 분별한 신념을 자꾸 전달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냥 하나님만 전했으면 참 좋겠어요. 순환양님 어머니로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장성한 아이들 지혜롭게 살아가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 저도 아멘입니다. 아이고 0691번님은요 에어컨이 가장 뜨거울 시기에 고장나서 아이고 빨리 고쳐야 되는데 또 이게 아마 에어컨 수리기사님들도 너무 바쁠 거예요. 아마 이 수리 맡겨도 그래도 빨리 치료가 아니라 치료죠. 에어컨 치료돼야 돼. 고장 치료되기를 고쳐지길 바랍니다. 최 회사님 부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는 완전 찬성입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분들이 언젠가 담임 목사가 될 그때 이 부목사 시절에 올바른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반듯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본인을 갖고 나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찬미워십의 아이들 목소리를 좀 담은 찬양을 준비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미 2세들 그리고 애기 엄마가 된 지금 최지인과 저의 목소리가 너희는 거룩하여라 거룩한 곳에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메고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한 봄이 나의 영이 되고 성령

이현수님 아고 이쁜이들 다 큰 어여쁜 아가씨들이겠죠 했는데 아직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한 6, 7년 전에 녹음된 거니까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 요쯤 됐겠죠. 그리고 뒤에 지인 양은 25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이제 애기 엄마가 된 거고요. 근데 시간 금방 갈 거예요. 수현님 1박 2일로 서울 여행 다녀왔어요. 아들과 딸이랑 정말 귀한 시간 보냈죠. 지하철은 31년 만에 타셨대요. 세상에. 저는 전라도에 살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이 모두 서울에 모인 것처럼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종종 가고 싶네요 하셨는데 다음엔 목동에도 꼭 오세요. 문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진짜 꼭 오세요. 웅이 아버지님 신고합니다. 항상 들으며 감사가 늘어나네요 하시면서 참 감사합니다. 립 잇업 님이요. 점심 먹고 계단 오르기 하는 중 더위도 끊임없이 더워도 끊임없이 체지방 감량 노력 중. 와 참 멋지신데 아무튼 상황 몸의 상태를 살피면서 하세요. 진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노무리 진짜 노무리. 네. 한 달 일독님 끝나기 전에 출첵합니다 하셔서 야 한 달 일독 이게 성경 일독을 얘기하나요? 저는 제일 빨리 읽은 게 딱 6개월 만에 예, 일독을 했었는데 진짜 그냥 밤이나 낮이나 읽었는데 일을 사역하면서 방송하면서 막 이렇게 됩니까? 보통 일은 아니었죠. 네. 대단하시네요. 어떻든 응원합니다. 그 삶을. 그래도 달력에 내일 입출하고 쓰여 있어서 위로가 된다고. 아 위로 되죠. 되죠. 충분하다님. 맞아요. 됩니다. 목소리 그대로라고 로즈마리님. 아 제 목소리 예전이나 제가 코 수술하고 비음이 조금 사라져서 요즘 예, 어떻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지인님 목소리 이쁘네요 하셨는데요. 이 목소리가 지금도 비슷해요. 약간 어른 목소리 완전 생소리 아빠 닮은 목소리겠죠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제키리님도 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데 이 더운 날에 네, 남은 오후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네, 마지막 곡은 아버지 보이시스의 곡 준비했어요. 나가는 동안에도 인사 못하신 분들 들어오면 안 잡아먹지. 내일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은 세상과 다른 차이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여정인지도 모른다. 타인과 다른 옷을 입고 타인의 생각을 살짝 비틀어 다른 생각을 하고 타인이 했던 방법을 발판으로 삼아 다른 필드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 타인이 접근했던 길을 피해 다른 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타인과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사랑에 접근하고 결국 차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물리학자 이기진의 에세이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화제를 모으는 영화 오디세이의 원작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고향 이타카로 가는 길은 바닷길로 약 2,000km. 순풍을 만나면 불과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는 걸어서 40일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어요. 폭풍 때문에, 유혹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여러 이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돌아가는 시간이 완전히 낭비는 아니었다 싶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가는 10년 동안 인간의 한계와 지혜를 배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느릿느릿 답답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일상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장진숙 곡, 최영민 편곡의 광야를 지나며, 이기선이 지휘하는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 찬양으로 듣고요. 이어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조혜영 편곡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장진숙 곡 최영민 편곡의 광야를 지나며 이기선이 지휘하는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시시

0: BG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목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황동현님, 김선주님, 아루아님, 멋쟁이님, 기도합시다님, 고윤희님, 어여쁜 자연님, 아루아님, 하하호호님, 이병희님, 송미영 집사님, 블루딱따구리님, 이윤주님, 민민하하님, 제키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것 빼고 아주 평안합니다. 오늘도 안전운행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태연님은 큐티하고 교회 기도실에 기도하고 왔어요. 양산으로 하늘을 가려도 아스팔트가 뜨거워서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하중님도 열사병인지 어지럽고 약간의 두통이 있는 듯 합니다 하셨는데, 아, 지금도 서울 기준 37.5도입니다. 날씨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덥죠. 아, 이럴 때 물 잘 챙겨 드시고요.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마르나타님도 오늘도 폭염 중대 경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이 입추입니다. 야, 가을의 시작을 알릴 텐데 언제쯤 이 더위가 꺾일까요? 폴라리스님이 오프닝 들으시면서 광야길을 40년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 저의 광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신뢰를 깨닫게 함에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김숙희님은 신의 악단 영화 장면이 떠오르네요. 삼남매 아빠님, 방학을 맞아 집에서 쉬고 있는 아이들과 저도 휴가라 여유롭게 집에서 들어요. 보혜사님은 태풍 14, 15호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는 안 올 것 같대요. 태풍이라도 와서 온 나라가 잠시나마 찜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피해는 없이 시원한 바람만 주고. 한 시간 전주찬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뉴질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뉴질랜드 마오리어로 부르는 찬양 와카 아리아 마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스웨덴 찬송 블로텐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로버트 웰스 트리오의 연주로 듣습니다. 그리고 샘 멘데스 감독이 제1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만든 영화 1917에 삽입된 미국 가스펠 I'm a Poor Wayfaring Stranger, 방황하는 순례자 들으실 텐데요. 전투를 앞두고 전쟁에 대한 공포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휩싸인 영국군 병사들의 모습 위로 흐르는 요스 슬로빅의 노래가 깊은 울림으로 전해옵니다. 세 곡 함께 하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와카리아 마이.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스웨덴 찬송 블로텐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로버트 웰스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방황하는 순례자, I am a poor wayfaring stranger, 요스 슬로빅의 노래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결국 풍요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편 6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스티븐 파울루스 곡 순례자의 노래, 휴스턴 체인버 콰이어의 연주였고요. 조성은 곡 은혜 아니면, 윤학원 코랄의 찬양으로, 나의 등 뒤에서 옹기장이의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하랑님, 전야곱님, 담대한 믿음님, 애슐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젤라님이 오늘은 짝꿍 따라 물건 싣고 수원 가는 화물차 안에서 출첵한다고 보내주셨어요. 제이스님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아요 누르는 기능이 있으면 100개 누르고 듣기 모드 할 것 같아요. 일해야 되네요. 에어컨 틀어도 작업장은 찜통입니다. 아이고 일단 감사드리고요. 몸 쓰는 일 하시나 봐요. 움직이면 더 땀날 텐데 건강 잘 챙기면서 물도 틈틈이 마시고요. 땀 식히며 일하시라고 커피 쿠폰 드리며 응원 함께합니다. 여주왕자님은 귀팅하며 주안에 하나 된 가족들 맞이할 준비에 집안 구석구석 청소와 주방 대청소합니다. 하지만 에어컨 틀고 놓고 하니까 이 또한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어제도 사연 보내주셨는데 내일 있을 목장 모임 위해서 어제는 요리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은 집 청소하시는군요. 다들 기분 좋게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며칠 동안 준비 엄청 많이 한 거 제가 알려드리고 싶네요. 모임 잘하시고요. 이병희님은 이번 주일 저희 교회 창립 70주년 맞이합니다. 오후 예배에는 음악회도 있어요. 8월 첫날 새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저희 교회가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아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창립 70주년 진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삼남매 아빠님이 이곡 남겨주셨네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메들리로 이경미의 찬양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박윤관의 기타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1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낭비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긴 항해 동안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진짜 집이 어디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광야 생활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은 일들,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래 있나 싶은 시간들, 그 돌아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더 그분을 닮아가도록 빚고 계십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아벨스처럼 우리도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구해도 구해도 참 간절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때 산상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네, 보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린 돈부터 좀 떠오르지 않나 싶은데.
1: 맞아요. 인생을 네. 사실 어르신들께서도 그냥 누누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돈을 좀 벌어놔야 이렇게 하시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이나 집사님들께도 목사님, 집사님 그래도 이렇게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죠. 뭐 이렇게 또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2: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돈보다 좀 더 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참 고민돼요. 왜냐면 쌓아놓은 게 좀 많으면 덜 고민되는데 이것도 저도 아무것도 없고 좀 뭐 먹고 살 것부터 좀 얼른 좀 챙겨놔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돼요.
3: 네. 네. 그 고민이 끝이 없잖아요.
2: 끝이 없죠.
3: 네.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이렇게 소출이 풍성해서 곳간이 좁아지니까 곳간을 넓히고 또 그 곳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소출을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그랬더니 소출이 더더더더 많아져서는 아 내일부터는 좀 쓰고 살아야겠다 하자마자 그날 밤에 데려가신 그 이야기가 없어서 다행인가.
4: 저 이 부자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네. 부럽지만 허무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라는 이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게 됐었는지 아니면 들었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목사님 궁금합니다.
5: 사실은 뭐 그게 비유죠. 실제 사건 아닌데 실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듣건 안 듣건 결과는 똑같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지 그걸 들으면은 내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6: 사실 오늘 주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진리들이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4: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0: 더 많은 소산을 얻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1: 우리는 과연 알고 있는 건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 말씀의 의미를 설교에서 들어보고 문답

것만 받아들이는 사고방식.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확증편향 때문에 가장 오해되는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 자체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낭을 만들라 그래요. 어떻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만들라 그래요. 그런데 배낭을 만드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로 그대로 이해하면 보물은 배낭인 거죠.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아서 언젠가 더 큰 게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투자 개념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보물은 배낭이다 라고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말씀을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이 보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테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의 의미는 보물 상자, 보물 곳간, 다시 말하면 무엇을 담는 그릇 혹은 어떤 그 베슬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 보물이 배낭이라는 겁니다. 더 궁금해지죠? 그럼 배낭이 뭘까? 계속 이어져서 주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해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물, 다시 말하면 낡아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배낭,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배낭은 마음 곁에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고 싶어요. 결국 세상의 소유에 대한 모든 욕망을 비우고 가난해진 마음, 이게 진짜 보물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을 담은, 아니면 천국에 갖다 놓은 우리의 마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낡아지지 않는 명품, 가난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무기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의 파산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처럼 그 부자 이야기, 그죠?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는 내 시간 그리고 모든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파산 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착하게 살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비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조금 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는데 짜지도 않는데 그렇게 아름답지 않니?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결론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걸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다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기억해야 될 것은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0: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보관할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어낼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보물, 그 나라를 담는 가방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 참된 보물 창고 하나 간직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창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2: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성취의 보존력 때문이에요. 어디가 보존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적합한 장소냐의 문제죠.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결국 이 세상에 쌓아두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부패하고 썩고 도둑맞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 세계를 정복했던 뭐 키르스 황제, 페르시아의 황제, 알렉산더, 징기스칸, 어때요? 다 지금부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죠?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거기만 보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심신의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마음이나 눈이나 몸의 건강, 인생이 어두워지고 밝은 거의 문제가 이 보물을 어디에다 쌓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보물의 위치는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결정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꼭꼭 뭐 숨겨둔 보물이 있으면 그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늘 마음이 거기에 있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맞아요. 계속 거기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것도. 그러면 마음을 거기다 두면요, 이거 뭐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몸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죠. 가치관이 어두우면은 결국은 희망이 없어지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고 늘 근심과 불안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 밝은 시각으로 거룩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세 번째,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느냐, 땅에 쌓아두면 보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악마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땅에 쌓아두는 그것을 통해서 보물을 악마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쌓아두면은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잖아요. 마치 어떤 여인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왕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줄 테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라, 한 성이라도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 했더니 저는 대왕님을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0: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보물을 자꾸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왜 보물을 한 두에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요구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보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만든 산과 바다와 하늘이 하나님의 보물일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은 뭘까요?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외아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했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보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보물 하늘에 쌓아라. 내게 주라. 나도 내 보물 너에게 줄 테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격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서인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봐라. 사실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았거든요. 그 여인의 옥합은 재산의 일부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다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주로 믿으라고, 너 모든 보물 내게 달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너를 위해서 보물 다 내어줄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사랑할수록 상처를 받았고 세상에 많은 걸 쌓아둘도록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영원히 사랑할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세상 눈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지치는 헛된 일에 분유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이제는 정말 흔하게 써서 다 아실만한 단어인데요.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사전적으로는 구부리다, 몸을 풀다라는 뜻이지만 한 1990년대부터 미국에 있는 힙합 래퍼들이 자신의 부, 뭐 귀중품, 막 스포츠카 이런 것들 이렇게 자랑하는 데서부터 이제 플렉스한다, 자신의 부나 어떤 그런 재산을 뽐내는 거, 과시하는 거, 이제 그런 용어로 쓰이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플렉스라는 단어를 이제 심심치 않게 쓰죠. 저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이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아, 이 말씀이 주님을 위해서 플렉스하라는 거 아닐까?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최고의 예배로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신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에서 이 거룩한 플렉스, 거룩한 낭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굳이 금전적으로 가치를 매기자면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은 한 사람의 1년치 연봉 한 뭐 4천 5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였겠죠. 그런데 그 금액을 넘어서는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고백과 예배로서 그 여인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낭비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조금 길지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가룟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4천만 원 5천만 원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무리들은 마가복음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에 제자들도 합세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거나 하거늘,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분개하죠. 이들의 모습 속에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이 헌신과 예배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무언가로 다 계산을 해서 환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땅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0: 쌓으려고 할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계산적인 신앙을 가졌던 몇 가지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회계 업무를 맡아보면서 그 회계를 맡아보는 돈들을 이렇게 떼어먹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는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도 무언가 자신의 계산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였겠지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한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계산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자 예수님을 은30이라는 금액에 계산해서 팔았죠.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 말씀을 들었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맛보았지만 바로 그들은 계산이 돌아갔죠. 아, 이 예수라는 양반이 임금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먹고 살 문제는 없겠구나라는 심정이 들어서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의미로서의 임금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 삼는 그런 계산이 등장하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주님 앞에서 이런 계산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브 앤 테이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라는 말씀도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무언가의 투자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저에게 좀 다른 복 주실 거죠? 제가 11조를 이렇게 했으니까 더 많은 11조를 할 수 있도록 더 주실 거죠? 뭔가 하늘에 보물을 쌓은 듯 하나 거기엔 항상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가 계산이 들어가게 되고요. 꼭 그런 것이 아니라도 긴 안목에서의 마치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서 내가 천국은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는 보물을 하늘에 쌓습니다. 내가 천국은 가야 되기 때문에 성가대 봉사라는 이 헌신을 쌓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거래하는 그런 계산적인 신앙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진정한 사랑에는 사실 계산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젊은 청년 커플이 교제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사귀는 과정 중에 서로가 주고받은 선물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저는 당장에 헤어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내가 너 얼마짜리 줬으니까 나 이번에 더 비싼 거 해줘야 된다고 하면 빨리 헤어져야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너한테 기저귀 값은 얼마고 뭐 이거 다 적어서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 들이민다면 그건 뭔가 계약관계의 부모 자식이겠죠. 우리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계산이 없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고 허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하고 허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가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낭비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계산 없이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계산 없는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우리가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참 잘 안 된다라는 걸 현실에서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의 의중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니까 좀 차분하게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하늘 보물이 다시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들으셨어요?
3: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 이제 그 질문이 떠올랐는데, 단순히 뭐 이제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또 아이들 또 결혼해서 돕고 또 착한 일, 또 효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4: 그리고 갑자기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땅에는 쌓을 수는 있지만 하늘에는 절대로 쌓을 수 없는 보물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예,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보물이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그 아까 내려놓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내려놓음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4: 내가 내려오는 거.
5: 왜냐하면 내려놓는 건 내가 내 걸 내려놓는 거잖아요. 네. 사람은 본능상 또 뭔가를 잡아요.
4: 네.
5: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이제 선교

0: 당하신 분들이나 찬행사역자분들 얘기하면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명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다고 내려놨잖아. 근데 그게 자기 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은 거기에는 뭔가를 꼭 다시 붙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 이의를 제기합니다. 얘기가 다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헌금 내 거 내놓으니까 아깝잖아요. 11조 내 거 내놓으니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계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 걸 드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내 보물을 쌓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려놓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려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그게 사실은 내 보물을 천국에 쌓는 거지. 거기서부터 나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던져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거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헌금이에요. 그거는 도네이션이지. 내 걸 내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아까 그 부자의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야 하나님 거야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보물은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려오라 할 때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거지. 삭개오가 거기 올라가기까지는 자존심 내려놨죠. 자기 손에 내려놨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체면 내려놨죠. 근데 내려놓은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서 나무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게 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 쌓는다는 걸 너무 결론을 일찍 제 식으로 내려서 미안하지만 그건 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1: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세 가지라는 메시지를 네, 어느 분에게 들었는데 저도 기억력이 나빠서 메시지만 남고 누가 전해주셨는지 까먹었어요. 그때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풀어가시는데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는 이런 구절을 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무언가를 다 이렇게 행하며 쌓아가며 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에 불시험이 있을 때 남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라는 이런 해석을 하시면서 그때 메신저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로 연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한 나의 삶, 소망으로 행한 나의 어떠한 믿음의 열매들, 사랑으로 행한 섬김들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제도 하고 누구를 돕고 뭐 헌금도 하고 하지만 그 중심의 마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보물이 될 수 있지만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 헌신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아마 쌓이지 않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절대 쌓을 수 없는 보물이 되지 않을까
2: 네.
3: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네. 이제 그 현관문을 열어놓으면은 내가 이제 뛰어나와서 마당에서 막 온갖 재밌는 짓을 하고 들어올 때 꼭 뭐를 물어다가 이제 현관 뒤쪽에 자기 공간에다가 막 쌓아요, 뭐를. 근데 자기 딸은 굉장히 귀여운 거 막 지키려고 애를 써서 쌓아놔. 제가 보면 너무 기가 막혀. 썩은 감탱이, 뭐, 나무, 뭐, 지저분한 거, 지푸라 이런 걸 물어다가 막 쌓아. 빼다기 이런 거. 그럼 내가 막 기겁을 하고. 얘는 막 보물처럼 그걸 자기 걸로 그치.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막 우린 좀 쌓고 하나님 뭐 지금 학위 얻었어요. 뭐 지금 엄청난 통장에 지금 엄청난 재고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 운영하시는데 좀 장 딸리실 텐데 이거 쓰세요. 아, 이 세상 문제가 너무 많은데 제 논문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그러겠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점을 한번 더러운 거 다 갖다 버려라. 가브리엘 전서 제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라. 그럴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이 세상보다 귀해야 돼요. 너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한 영혼인 것 같아요. 그래서

0: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상급은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구원한 영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성기 쌓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의미 있고 고귀한 것은 주의 복음으로 구원한 영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면류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의미 정립부터 다시 돼야 네. 되는 것 같아요. 아, 하늘 또 쌓아놓는다. 아, 보물 이런 보물.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고요. 강아지 비유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욕심내고 쌓아두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썩어질 것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2: 저도 그
1: 네.
2: 비유에 확 와닿았습니다. 왜 이 썩을 것들 이라고 하는지 썩 없으실 것들을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산상수훈에 와서야 지금 비로소 깨닫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욱더 잘 알아야겠죠. 땅 말고 하늘의 뜻을요.
3: 네, 나만 모르는 줄 알고 찜찜했던 하늘 보물을 쌓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2: 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알아야겠다고 하셨잖아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건 좀과 동록, 도둑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위험성을 말하시는 건지 금고에 잘 보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태남 목사님?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4: 제가 아까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이 사실은 마음이다. 보물이 무슨 가치 있는 어떤 물건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 그러면 얼마든지 그 좀, 동록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조동조 목사님 설교를 그, 거기에 대입하자면 가치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귀가 번쩍 뛰었어요.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뭐가, 보물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가치 부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도둑, 좀, 동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굉장히 귀하게 품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정말 보물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검정 봉지 다니면서도 되게 행복해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보물은 마음이 맞다. 천국을 품은 마음. 천국에 있는 마음, 예수가 주인 된 마음. 그거를 흐트러놓는 게 우리의 명예, 권세, 힘, 그 다음에 돈, 뭐 이런 것들이겠죠.
3: 제 설명을 들을수록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좀 떠오릅니다. 우리 조동천 목사님. 그래서 하늘 보물 잘 쌓은 사람이 좀 궁금해지는데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과연 성경에 누가 있는지 각각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먼저 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어떤 것이 낭비라고 생각되는 행동.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그러니까 만약에, 야, 쟤 미쳤나 봐. 저거를 쟤한테 줘.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야.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 어떻게 저 인간한테 이렇게 귀한 걸 줘. 그게 사랑이죠. 근데 줄 걸 줬어. 이거는 의례적인 관계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야말로 진짜 엄청난 낭비거든요. 천국 천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건데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던가요? 뭐 우주 가운데 그 파란 그 그냥 세균이 가득한 제 지구 덩어리, 예? 오물이 가득한 그곳에, 지저분한 그곳에 왜 독생자가 가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지 천군천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랑이 있죠. 그래서 사랑이 입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낭비가 없으면 사랑이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정말 거룩한 낭비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원망이나 낙심을 안 해요. 대표적인 걸로 하나를 든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러시고는 네 아들 바치라 안 그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너 웃음이고 기쁨인 이삭을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거죠.

0: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바치라 그러거든요. 다음 일찍 일어나서 가잖아요.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 경유하는 줄 알겠다. 이거 뭐 인간적인 관계로 표현한다면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과분한 희생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아들을 희생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 하시면서 이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이 무너져도 그 승리의 보장,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해서 번영의 보장, 그 다음에 천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준 복이죠. 그걸 바뀌죠. 이 땅에 있던 보물이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그 가장 귀한 보물을 희생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뭐를 바뀌었어요?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저렇게 희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걸 보면서 당신의 아들이 희생당할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거 다 당신을 희생한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느님,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로마 군병이 이제 정으로 예수님 손에 못을 박으려고 들었을 때 온 천군 천사들이 벌벌 떨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근데 아브라함은 씩 웃고 있을 거예요.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왜 그럴까요? 멈추라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독생자 죽이려고 할 때 자기 독자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멈추 안 그러겠냐고. 그런데 내리쳐졌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충격이 어땠을까. 제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가장 큰 보물이 뭘까? 집일까? 자식일까? 부모님이었을까? 그것을 희생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보물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보물은 너무 가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 그게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사랑의 낭비를 허락하셔서 정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보물로 안 느껴지게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1: 사랑의 낭비, 거룩한 낭비 이런 단어가 너무 좀 와닿는데요. 이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목사님, 그 균형 잡힌 재정 계획, 시간 계획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야 복이 오지라는 이 기복적으로 해석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 현실적으로 이 거룩한 낭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겠느냐 좀 고민해보 보면 예수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답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그냥 작은 예지만 청년들 중에 11조를 먼저 떼어두고 그 나머지 재정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경영해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일단 나가야 될 카드값과 뭐 통신비 다 하고 나서 남으면 11조를 할게요 라는 지체들이 있는데 제 눈에 보기에도 어떤 11조가 더 귀할지가 보이는데 주님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구약에 보면 첫 새끼를 바치라고 하실 때도 있고 흠없고 건강하고 아주 좋은 것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보자면 흠없고 건강한 건 아주 건강한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목축의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지켜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왜 굳이 요구하실까? 주님이 정말 뭐 양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그 본질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재정의 계획을 세우거나 시간의 계획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먼저 좀 떼어두고 시간도 떼어두고 재정도 떼어두고 그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고 자신의 필요를 미리 계산하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 놓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저희 교단에 이제 창시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그 유명한 예가 뭐냐면 이 사례비가 적을 때부터 본인의 필요를 위한 재정을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예를 들면 100만 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사례가 늘어나도 본인의 필요와 본인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100만 원으로 유지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재정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계산을 하지 않으면 내 소

0: 소유가 늘어나면 그거에 맞춰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위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런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주님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이제 기복신앙과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핵심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도구가 되시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것을 채워주세요 다 내 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 거 내 거 하는 순간 모든 것 모든 기도와 모든 것들은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정을 구해도 사람을 구해도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또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간구할 때 그것은 바른 축복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라는 그것은 저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 제 눈에 어려운 지체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데요 저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참 축복 바른 축복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결론은 내 삶의 주인이 지금 누구이냐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을 도구 삼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왜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헛된 보물을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 오늘 분명하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보물 관심을 우리가 좀 더 갖고 얼마나 쌓고 계신지 그쪽으로 이제 우리 관심을 향해야 되겠죠
2: 오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움인가 채움인가 무엇일까요? 목사님들의 하늘보험을 쌓아가시는 이야기를 좀 저희들한테 들려주시면 구체적인 아주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의 이야기도 또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굳이 기독교가 비움이냐 채움이냐라는 그런 질문이면 기독교는 채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불교는 약간 비워내는 종교잖아요 무념무상 무소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소유를 요청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의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삶은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바른 크리스천들은 주님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 채워진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 삶에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을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을까?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어떤 헌금이라든지 정말 세상이 놀랄 만한 어떤 헌신만을 의미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후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그렇게 했고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한쪽 무리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나는 드라마틱한 삶의 자리는 없지만 계속 그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주님이 보여주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건네줄 수 있는 냉수 한 그릇 내가 전달해줄 수 있는 기도의 한마디 포옹 한 번 이런 것들이 주님께 쌓여가는 하늘 보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드리자면 기독교는 빛에다. 비움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2: 빛에.
3: 그러니까 결국은 채움이 맞겠죠. 그러니까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다. 가장 좋은 예가 빌립보에서 나오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쭉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몸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기독교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 하늘로 채워지기 위해서

0: 내 보물들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서부터 결론이 안 나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믿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거든요. 정말 어렵고 말도 안 되는 논리 같지만 오늘 이 대화하면서 제가 계속 우리가 그 돌아가고 돌아가고 돌아가는 게 뭐냐면 다 내 걸 드리는 거야. 내 걸 낭비하는 거고. 낭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실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닐까?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집요하신 부분이 있어요. 다 드러내세요. 네. 다 깨부수세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 그분들이 잘된 부분만 봐요. 모세처럼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 그러는데 모세가 능력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깨졌는지를 생각 못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다 배제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도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거죠. 결국은 다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래서 비체가 맞지 않을까?
1: 비체.
2: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가 자식이 없잖아요. 텅 빈 인생이죠.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아주 특이한 기도를 합니다. 자식을 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 보면 한나의 기도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면 나를 기억하시면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럼 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채워주시면 내가 다 비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시죠.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을 받았을 때 그 한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이를 주셨으므로.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텅 빈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하나님께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많은 자식들을 주셨고 하나님께 드린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사시대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고 다윗을 왕으로 임명해서 메시아의 그 왕국을 만드는 기틀을 하고 영적인 대각성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는 비움인가 채움인가 했을 때 그 두 가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를 아멘. 역사 속에 드러내는 위대한 일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것이 이 비움으로서 체험을 받는 위대한 분들. 근데 그 인생이 텅 빈 인생에서 항상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인데요. 어제 제가 경상도 의성에 찾아갔어요.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제가 동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보나 공동체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집을 지어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냥 살게 하시는데 집을 지금 45채를 지으셨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유럽식으로 너무 예쁜 집들을 지어준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선교사님들 나중에 돌아와서 있을 곳 없는 분들 또 그 시골에 너무나 힘든 목사님들 집이 다 홍수에 막 부서지고 뭐 어떤 사모님은 이렇게 목사님과 둘이 자고 있는데 지붕이 그냥 이게 종이로 돼 있으니까 옛날 집이 그냥 무너져 내렸는데 뱀이 사모님 베일을 떨어뜨려. 그러니까 뱀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보고 이제 그 집을 지어주시고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도 계속 집 짓고 그렇게 하시는데 시골 그 구석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전 세계를 다니는데 1년에 뭐 40몇 번인가 열 몇 번인가를 해외를 다니신대. 왜냐하면 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런데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떻게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가를 양계를 하시면 이러면서 그분들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한데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많이 해외를 나가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이 계속 비우고 나눠주는 걸 통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더라. 나는 선교사님들의 종놈입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종의 사명을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0: 안겨주리니 누르고 흔들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믿는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땅 가운데 느끼게 해주는 위대한 쓰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아멘. 비움을 통한 채움, 그 역설적인 아름다운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끝인사 기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2: 마음이 가난할 때 보물찾기로 예수님과
3: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열대우림의 나무에는 나이테가 없어요. 나이테는 추위를 겪어야 생기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떠올리면 자신의 삶에 나이테가 하나 생기게 되죠.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의

인생에서 어려운 시간 속을 우리가 지날 때 흔히 광야에 있다고 얘기하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또 좌절과 실패로 무너진 곳, 도움의 손길 하나 없이 나 홀로 외로이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하나님마저 왠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 우린 광야에 있다. 어떠신가요? 한 번쯤은 이런 광야 속 경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저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는 걸까? 하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야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신 곳이라는 걸. 또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부르시는 감사의 자리라는 걸요.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8월 6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분홍토끼님, 오늘 오프닝과 첫 곡부터 참 좋네요.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또 그렇죠. 주님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광야는 힘들지만 나중에 또 지나고 보면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 또한 그분의 계획하심이었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나 홀로 너무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하나님이 쫙 멀리에 계신 곳이 아니라 광야는 오히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주님이 계신 곳.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부르시는 감사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래된다면 참 주님이 예, 우리를 또 부르시는 그 음성에도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주님께 집중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그곳 바로 광야, 인생의 또 광야길 예, 있을 수 있죠.

다들 예, 오늘도 좋은 아침 목요일이 열렸습니다. 우리 러블리 포스님께서도 샬롬 해주셨고 안젤리나 쫄리님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다 남편의 새 출발 준비로 회사를 그만두니 서울까지 출근 안 해서 이제 일찍 안 일어나니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로 바빠질지 모르니 지금의 여유에 감사하려고요 라고 남기셨고 아, 요 시간을 또 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잘 충전하시고 또 도약할 힘을 얻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닉네임 온유님께서 훈디 어제 저희 딸 패션 모델 콘테스트 나갔거든요. 오 대단하다. 장려상을 받은 거 있죠. 축하해. 야 무려 패션 모델 콘테스트에서 입상을 하셨다니 장려상. 와 축하드립니다 일단. 예 그 따님이 뭐 패션 뭐 옷 이런 분야에 관심이 좀 많았나 봐요. 예. 그리고 약간 뭐 재능도 있는 거죠. 패션 모델. 사실 하, 카메라 앞에서 가면 바로 얼음이 되고 예, 굉장히 그 어색해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예,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예. 저도 그 카메라 이제 사진 촬영할 때 아, 너무 어색해. 근데 그런 자리를 즐기는 사람 있어요, 진짜. 와. 약간 타고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카메라를 막 즐기면서 자유자재로 포즈를 확 취하는 예. 그런 어떤 그 센스? 미적 감각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우리 따님이 그런 분이셨네.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려요. 예. 잘 됐다. 이제 또 예. 그 분야에 또 1인자 예. 아니 행복하게 예, 또 일을 하면 좋겠네요. 닉네임 진이님 광야를 걷고 있는 1인으로 오늘 첫 곡 굉장히 와닿습니다. 광야에서 주님 만나고 환경은 그대로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지금 지하철 안인데 혼자 속으로 눈 감고 찬양 부르라며 시원하게 앉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려요 라고 김진님도 와주셨습니다. 상하이 곰돌이님 어머 훈디 훈디 내가 딱 그 생각했는데 신의 악단 찌찌뽕이라고 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샬롬 씨 딱 또 이렇게 이어지는 예. 우리 또 자매 프로그램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님 훈디 혜영 작가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휴가라 들을 수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예. 오늘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 오고 계십니다. 예,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목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스몰토크 예, 뭐 사소한 뭐 얘기들 다 좋아요. 예. 또 말하기 힘든 그런 고민들도 비밀글로 보내주시면 또 우리 샬씨 가족분들과 함께 또 고민하는 시간도 갖고 예. 편하게 여러 사연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하덕규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

남궁성옥 아브라함 들었고요. 하덕규의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동동맘님도 와주셨고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예. 훈디의 그 밝은 음색이 아침을 아주 평안하게 열어줘서 예, 잘 듣고 있고 선곡은 뭐 늘 최고 선곡 맛집 예. 희정님도 와주셨습니다. 김선주님도 샬롬 남기셨고 우리 보물세가지님 그리고 0005번으로 훈디 어제 오전에 세탁기를 돌리는데 관리실 시설 기사님이 글쎄 배수관 밸브 뭘 잘못 건드리셔서 녹물이 나온 거 있죠? 저 흰티 내장이 이염됐습니다. 유유. 이런 적 처음이라 당황했는데 사실 뭐 비싼 티셔츠가 아니라서 개념치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가 제 생일이거든요. 예쁜 옷 셀프 선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예, 저 쇼핑하려고요 라고

야, 이거 참 빌드업이 좋은데. 럭키 비키잖아, 이거 완전. 오히려 잘 됐나, 뭐 이런 느낌인데. 아, 사실 하얀 티는 뭐, 흰 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이게 막 세탁하고 이러면은 목 늘어나고, 또뭐 커피 묻어서 안 지워지고, 이러면 좀또 입기가 애매해지는 흰 티들이 있잖아요. 버리긴 아깝고. 아, 그런 거는 이제 그냥 그 이너로, 닫혀있는 옷으로 이제 그냥 입으면 되겠죠. 아, 우리 0005번님. 이쁜 옷, 예, 나에게 주는. 아, 받으신 게또 있구나. 예, 그죠? 뭐 받으신 게 있었어 분명. 아, 그래요. 또 생일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예.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주는 선물로, 예,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뉴뉴 엄마님께서, 훈디 19개월 아기가 11시 50분에 깨서 2시 반에 잠드는 어제가 저에겐 광야였어요. 유유, 아이고, 거의 2시간 반 넘게. 하지만 새벽에 또 조이포유 음악 들으면서 버텼네요. 감사했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샬롬 CCM을 들으셨어요? 녹음을 해서 들으셨나? 아유, 지금도 약간 비몽사몽 몽롱하시겠어요. 오늘 아가가 낮잠을 좀푹 자주면 좋겠네요. 우리 도레미파 보라시도님은, 저는 서울에서 전주로 출근입니다. 5시에 KTX 타는데 9월 1일부터 KTX랑 SRT가 통합돼서 운행된다고 한대요. 참고하셔요라고 남기셨는데, 이 뉴스 저도 접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KTX 승차 요금이 조금 더 싸진다는, 그죠? 한 10%인가 더 싸진대요. 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 철도 이용하시는, KTX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예, 비용이. 그런데 너무 잘 됐어요. 우리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닉님 주한에서님, 회사 도착하자마자 일단 선출책 띡. 예, 듣고 있으면 힘이 나서 좋아요. 샬롬 CCM 자주 출첵하고 있습니다. 지선의 소풍 신청할게요. 남기셔서 요곡 함께 듣습니다.

가야지. 새 곡을 들었습니다. 우리 플루트님도 훈디 출근길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나온 첫 곡도 지선님 곡이었는데 아 지선의 다른 곡을 청하셨는데 오늘은 소풍으로 다른 분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선아님. 문자 9457번으로 오마이갓 메밀이 들어간 베개를 세탁기에 돌렸는데요. 글쎄 지퍼가 열려서 아 대형 참사가 발생했군. 세탁기 안에 메밀이 다 튀어나왔어요. 유유. 손으로 한참 주워 담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네요. 라고. 아, 그 지퍼가 또 열렸구나. 막 회전하면서.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예,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다른 세탁물에 어떤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메밀도 그거죠? 약간 편백나무 그 블럭처럼. 그냥 섞이지 않는 그런 거죠. 예. 그 정도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 큰 참사는 피했어요. 이 정도면. 저희 집은 그 빨래 돌리고 건조기 안에 보면은, 아, 무슨 스티커 같은 게 건조기 안 거기 드럼에 막 다락다락다락 막 붙어 있어요. 예, 스티커 같은 게. 예. 둘째 녀석 주머니에서 이제 뭐 포켓몬 카드, 뭐 무슨 스티커, 심지어 1,000원짜리 지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돌리니까 예. 진짜 지폐도 건조기 들어갔다 나오면 작아지는 거 아세요? 야, 그건 어떻게 은행 가면 바꿔주려나? 9457번이 도와주셨고 닉네임 향기님 남편과 알람 설정해두고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향기님. 예. 제가 화요일에 식중독으로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조금 아랫배에 부글거림이 멈추었고 아직도 좀 그 증세가 있나 보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 식중독 그러니까 폭염 때문에 음식도 우리가 잘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지금 그 기사로 봤는데 보통 뭐 냉장 보관 혹은 실온 보관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온 보관이라고 써 있는 그런 제품도 이게 뭐 어느 정도 적당한 온도인 거지. 뭐 요즘처럼 정말 극한 폭염 베란다 같은 데 탁 보면은 온도 막 43도 막 이렇거든요. 직사광선을 탁 받아 이러면 변질될 수 있대요. 실온 보관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약간 서늘한 곳에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냉장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죠. 아유 우리 향기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닉네임 달콤한 하루님께서 휴가 끝나고 출근 화요일에 서울도 진짜 더웠습니다. 저 성경 필사전 잘 보고 왔어요. 간증과 사연으로 가득한 그런 공간 저에겐 감동이었어요. 라고 아, 또 이 휴가 일정 중에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보람 있게 또 사용하셨네요. 서울은 덥지만 서울도 덥지만 이 또 CBS 4호 안에 20층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그 성경 필사 전시회는 굉장히 그 시원합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잔잔한 그 BGM도 흘러서 너무 혼자 어떤 필사 작품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또 이벤트가 있어서 참여하시면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고 아이들 방학 기간 때 한번 같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얼마 전에 CCM 캠프 듣는데 예, 이 곡 나오더라고요. 우리 은영 선배가 찬양 사역자 김영범 님과 딱 대화 나누면서 손왈츠 예,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곡 딱 소개하는 걸 들었는데 아, 우리 샬씨 가족들과도 언제 한번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꺼내왔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편인가 봐요. 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듣죠.

0: 예수를 찬양합니다.
1: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 주의 사랑 비칠 때 들었고요. 손왈치 지금부터 영원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수연님은 어제 남편이랑 이야기하는데 날이 계속 좀 맑았잖아요. 그래서 세차를 미루다가 이쯤이면 이제 세차하면 되겠네, 좋겠네. 비는 뭐 안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세차를 했습니다. 아, 약간 불길하다. 불길한데. 오후 출근으로 출근한 남편은 폭우를 만났다고 해요. 예. 야, 이게 확률이 진짜 희박한 확률인데 그걸 뚫고 비가 왔었나 보네요. 그리고 이런 폭우가 아마 계속 그 내리는 비가 아니라 그냥 소나기? 그쵸. 스콜 같은 그런 비였을 텐데. 아, 그걸 또 맞았어. 그래서요. 전국에 세차하면 비 오는 그 징크스 있는 분들이 세차를 하면 비가 좀 시원하게 오려나? 예. 하고 남편과 농담했네요. 자주 세차하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러게요. 좀 비가 좀 내려야 되는데. 예. 온열 질환자도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고. 예. 전기 사용량도 지금 막 과부하 걸려가지고 정전되는 지역도 많고 이러니까. 그죠. 시원하게 좀 달궈진 대지를 식혀줘야 하는, 예, 단비가 오기를 좀 바랍니다. 세차를 해야 되나, 진짜. 예. 수현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투애맘님, 지난주 유초동부 새 친구 초청잔치, 또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치고 휴식시간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고요. 이번 주 우리 목장 특송 꼭 같이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라는 곡 청하셨는데 이 곡일까요? 홍성복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거 1부 마지막 곡으로 듣고 2부에서 뵙죠.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0: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자기 기만을 하며 산다. 그러나 나는 결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늘 알면 더 사랑한다 라는 말을 이마에 써붙이고 다닌다. 서로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게 된다고 확신한다. 최재천 교수의 통섭의 식탁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푸른 하늘과 푸른 나무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종일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와 운전대와 기계들 속에서 하늘 한번 바라보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창조물조차도 나에게 치유가 되고 또 휴식이 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하늘 한번 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나뭇잎 한번 바라보게 하셔서 나도 생명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소서. 너무 바쁜 척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나의 삶의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조수아의 나무 아래서 들었죠. 이 곡은 우리 4913번으로 청하신 곡입니다. 요 며칠 동안 저희 가게 앞 같은 품목을 파는 가게가 휴가여서 무더위에 진짜 땀 샤워할 만큼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찰 씨와 함께 잠깐 쉬어가는 목요일이에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약간 그 동종 업계 같은 품목 파는 집이 여름 휴가를 갔나 보네. 그래서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 다 또 우리 집으로 와서 좀 예, 붐볐고 아 좋은 일 아닌가요 근데? 예. 잠시 쉬어가는 오늘 또 정기 휴무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4913번님 청하셨던 조수와 나무 아래서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예, 나눴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우리 다 잘될 거야 님께서 폭염에 아파트 다

한 사건 사고들 예, 많이 있는데 이런 미담들도 더 많이 예, 전국에서 좀 퍼지기를 바랍니다. 해주로님 오늘은 덥지만 냉면 먹으러 다녀오려고요. 유난히 냉면 생각이 간절한 오늘. 아, 저도 어제 그거 먹었는데 메밀국수. 예, 맛있던데요 메밀국수? 처음에는 그냥 참기름만 한 이렇게 둘러가지고 먹다가 그리고 이제 고추장 양 특제 양념 넣어서 좀 비벼서 먹고 마지막에는 동치미 국물까지 착 넣어서 세 가지 맛을 맛볼 수 있는 아 메밀국수를 먹고 왔는데 저는 평냉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뭐 아니 평냉 뭐 함흥냉면 다 좋아하는데 평양냉면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목동에도. 근데 좀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파리공원을 탁 지나가지고 그 목동 학원가 있는 그 근처에 한 곳이 있는데 아 근데 가기까지가 너무 걷기에는 좀먼 거리라서 좀 고민이 되네. 해주로님 맛있게 잘 드시고 오세요. 미효니님 일주일 동안 태백에서 시원하게 피서를 즐기고 구미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아 오늘이 휴가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부터 구미의 무더위가 두려워요. 다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태백 우리나라의 제일 시원한 여름철. 예. 지금 태백은 이 20도일 수도 있어요. 20, 한 7, 8도일 수도 있습니다. 예, 태백 시원하죠. 향기로운 나무 이곡 함께 나눌까요? 그것은 사랑?

굉장히 흥겹죠. 아, 캠프의 한 복판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제이오스의 Celebrate the Light였고요. PK 장광우, 내가 매일 기쁘게, 향기로운 나무의 그것은 사랑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길경자님께서 휴가 첫날에 함께합니다. 여유 있게. 예, 고맙습니다. 팔랑머리에님도 오늘은 저의 온전한 휴가 1일차. 평소에 너무 가보고 싶던 동대문 악세서리 상가에 갑니다. 아, 여기가 또 그 꾸미는 거 좋아하는 분들의 성지처럼 예, 됐다고 하던데. 각종 키링, 볼꾸 재료 및 부자재 볼 생각에 저 초딩처럼 너무 신나요. 라고. 아, 여기 막 그 엄청 많은 상가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그런 거리인 거죠. 나이를 먹어서도 저 디즈니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캐릭터 좋아하는 마음은 변하지가 않네요. 이대로 쭉 나이를 거꾸로 먹으면 좋겠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래도 좋아하는 분야, 취미가 있다는 건 저는 예, 대찬성. 좋죠. 특히 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도 감동받고 이런 동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 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애니메이션 보면 왠지 심드렁하고 아, 별 감동이 없고 다 아는 얘기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 여기 감동받고 아, 설레시겠어요. 잘 다녀오시고 아, 좋은 평소에 봐뒀던 것들 다 잘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올리브님은 올여름 휴가를 못 가선가 뭔가 좀 이상해요. 좀 허전한 마음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휴가를 앞두고 계신 건가 아니면은 여차저차해서 지금 못 가게 되신 상황인 건지 예. 그런 분도 많아요. 뭐 여름 휴가 못 가시는 분들 더 바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우리 남아있는 저와 함께 예. 일상을 또 잘 으쌰으쌰 함께 예. 살아내면 좋겠네요. 8440번으로 훈디 저 몰랐어요. 저녁 6시에 제방도 하네. 예. 이젠 저녁에 가게 마감하면서도 듣습니다. 두 번으로도 좋은 방송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그 조이포유 개편 이후로 한시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 더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까지 예. 한시적으로 예. 임시방편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어노인팅 온 땅의 주인 청하셨는데 오늘은 오동일 사역자가 부른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 듣고 또 소향 피처링 이미쉘 My Heavenly Lovely Father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요즘 34세 요절한 여성 사상가 시몬 베유가 서점가에 잔잔히 유행하고 있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의 삶에 끌렸던 나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독서 모임에서 읽고 싶어 그의 책 한 권을 골랐다. 많은 문장 가운데 그의 신앙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글을 발견했다. 우리는 수직으로 걸을 수 없다. 이 짧은 문장은 놀라운 통찰과 은혜로 충만하다. 일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수평적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면 걸어가야 한다. 그러나 나를 초월하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은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으로 다가오실 때에만 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수직 보행이 불가한 이유다. 토론 중에 질문이 나왔다. 하나님을 탐구하는 성경 공부는 무의미한가? 한 참석자가 대답했다.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별 유익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면 큰 유익이 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듯이 그 순간 내 안에서 질문이 메아리 쳤다.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가? 그분의 은총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가?

디사이플스의 목마른 사슴이였고요. 삼일교회 POP 갈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 갈망과 기다림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도 하고 또 여러 뭐 제자훈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 그 심정으로 대할 때 더 큰 유익과 은혜가 있다는 것.

자,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고요. 공주마마님께서 오늘 제 생일입니다. 42번째 태어난 날. 요즘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지만 또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저 처음으로 교회에서 특송하거든요. 293장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 곡 아까 우리가 전해드렸죠. 주의 사랑 비칠 때. 아, 우리 공주마마님의 42번째 생일 감축드리옵니다. 좋은 날 보내시고요. 902번으로 오늘은 제 여동생 저보다 5살 어린 고화정 생일입니다. 화정아 생일 축하해. 축하 축하 축. 예, 좋은 날 보내시고요. 이외에도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좀 시원하게 체감온도 좀 낮추시라고 조유진의 눈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것, 마치 그날이 내 특별한 삶의 마지막 날인 듯이. 영화 About Time 중 주인공 팀의 대사였습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간절히 그 사랑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들을 줄인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먹이고 입히며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함께 건너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송기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한경미의 음성으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다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아이노 삽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나의 죄를 씻기는 김혜영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김요한의 음성으로 무한하신 주 성령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신재호의 음성이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정호님께서는 연일 폭염의 날씨, 열돔 날씨 잘 견디고 건강관리 조심히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겨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식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은숙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콥박의 찬양으로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덥죠? 이렇게 더우니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더웠던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꽃마리님께서는 정전을 겪으셨었나 봅니다. 좀 전에 전기 들어와서 에어컨 선풍기 다 돌려요 하고 보내셨는데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전력도 참 약해서 정전도 자주 됐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물들다님께서도 전기가 자주 나갔던 여름날 시골의 10대 하나님 전기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니까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언니가 전기만 나가면 네가 기도해봐 그랬던 추억이 생각나신다고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 다른 별탈 없이 우리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0702번께서는 지난주부터 계속 장인어른께서 입원하셔서 퇴근 후에 처갓집 화단 마당 청소하고 귀여운 꽃분이 밥 주러 가는데 반려동물인가 봐요. 더워서 그런지 시원한 생수 부어주면 정말 맛있게 마시더라고요. 하루빨리 장인어른 퇴원하셔서 꽃분이와 산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시기를 저도 함께 바라보고요. 딸기님은 아들의 생일 축하 사연을 올리셨어요. 주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청년 대학부 예배 봉사하게 도우소서 이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서연님, 항암 치료 중에는 열나면 안 되는데 고열이 나서 독감, 코로나 다 검사하고 이틀 후에 열은 떨어졌는데, 목감기와 코감기가 안 낫고 저를 힘들게 하는

다행히 그래도 독감 코로나는 아니었나 봐요. 감기 얼른 낫고 컨디션 잘 유지돼서 남은 항암 치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사. 중보기도 요청하셨습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788번께서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주리의 찬양 십자가 그 바람이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배상진님께서 청하신 나무엔의 쉼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샬롬 뀨님께서 신청하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선우혜경의 찬양 1부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영 죽을 영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남설악 금강초롱님, 나의 사랑하는 책 청해 주셨어요. 동행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피처링 박필규고요. 황유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초롬의 음성으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6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해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지지해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를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로 맞기도 했으며 배가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었기에 가능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물질입니까? 힘이나 세력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루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삶의 매 순간마다 풍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롱별님께서 신청하신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박정하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멋진 중년님께서는 강화도에서 버스기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88번 기사님들과 함께 오늘도 안전운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청해 주셨어요. 이곡 김형미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김명희님,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 나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더위에 수분 섭취 잘 하십시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올여름 들어서면서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지진도 크게 났던 곳들이 있고 그리고 산불 또 화재가 크게 일어난 나라들도 있습니다. 뭐 태풍의 홍수 피해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신혜숙님께서 조혜리의 터치 신청하셔서 준비했고요. 웃음꽃님, 하나님 말씀과 찬양 들으며 하루를 행복하게 출발합니다.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송미영 집사님께서는 이준석의 찬양을 정해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스페인 발렌시아의 바닷가에서 태어난 화가 호아킨 소로야는 바다로 회귀했습니다. 해변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기 위해 백사장 위에 캔버스를 세우고 뜨거운 햇살과 모래바람을 이겨내며 지중해와 그곳에서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스페인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작 해변을 따라 달리기 발렌시아는 해변을 달리는 두 명의 여자아이와 그 뒤를 부지런히 달려가는 남자아이를 그린 그림입니다. 푸르면서도 흰빛이 넘실대는 지중해 파도,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해맑은 표정으로 자연을 놀이터 삼은 아이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강민지의 파란색 미술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으로 기억하고 싶은 스페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불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밤에 보호하사 글로리아 합창단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김남희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유해피봄님 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신은미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 사이버 대학교.
7: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로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여기에 모인 우리 부제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오늘의 교회 주향한 성가대 찬양입니다. 황유리님 그리고 보라미님께서 신청하신 곡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나온 길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의 1등, 한때의 인정, 한때 내 곁에 있던 사람들과 내가 서 있던 자리, 당연히 내 것일 거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돌아보면 처음부터 완전히 내 것이었던 것은 그리 많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하다면 조용히 한번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이게 정말 내 것이었나? 아니면 잠시 내 곁에 머물렀던 은혜였던가? 라고 말이죠.

김관호의 여정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 곁에 머물렀던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 그리고 우리도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오늘 너무 무더워서 하루 종일 힘없이 지쳐만 가는 그런 오늘을 보내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 힘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기를 저희도 같이 응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오늘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멋진 두 분의 선생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CCM 공부방 잠시 뒤에 마련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잎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담이 임담이 값 없이 주신 사랑 앞서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CCM 공부방으로 함께하는 시간 두 분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0: 오늘 서울 낮 기온이 거의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지요. 37도가 훌쩍 넘는 이 무더위를 뚫고 두 분 선생님 오늘도 공부방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어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또 무슨 컨셉이에요, 갑자기.
2: 더위에 쪄들어가지고.
0: 아, 근데 내일은 39도까지 오른대요.
1: 와우.
3: 어쨌든 이번 주까지 버티면 주말에 좀 비 소식이 잠깐 있고 네. 다음 주부터 한풀 꺾이는 것 같아요.
0: 아, 선생님 하시려면 이렇게 날씨 예보까지 네. 다. 이렇게
3: 그럼요.
0: 아,
3: 오늘이
0: 아, 정말
3: 추 뭐죠?
2: 내일이 입추더라고요.
3: 아, 뭐 아까 외우긴 했는데 네,
2: 조금 짧으십니다.
3: 죄송합니다.
0: 아, 벌써 입추군요.
2: 네. 그러니까요.
0: 그래요. 이렇게 무더위 속에 가을은 성큼성큼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시원한 한 줄기 바람 같은 두 분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이 CCN 공부방이 굉장히 뜨거운 좋아요 거의 파티 같아요.
3: 네.
0: 너무 좋아요. 좋아요 엄지척 눌러주세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아요를 그냥 알아서 눌러주시는 것 같아서 센스 있는 우리 캠프 여러분들이 꽉 잡고 계신 것 같아요.
3: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저희나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는 곡들이 비록 직접 만든 곡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소개하고 나면 자식 같은 곡이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3: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듣고 마음에 드셔서 좋아요도 누르시고 다른 곳에 신청도 하시고 하면 아마 정말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 듣고 다른 프로그램에 이런 이런 곡이 이러면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보면은 금방 이렇게 방송 누적 횟수도 올라가고 네.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거 저희가 공부방에 들어서 몇 번 발표되지 않았는데 방송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아요가 많다고 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2: 그래서 저 그 좀 전에 네. 좀 전에도 보니까 그 아침에 송정훈 하나 샬롬 씨 그 리스트를 보니까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배왈츠 아니고 소날츠.
0: 소날츠.
2: 네. 그분 노래가 오늘도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아, 너무 막 뿌듯해요.
2: 그러니까요. 이게 타 프로그램에서는 역으로 이쪽으로 소개해달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0: 그렇죠.
2: 지금 거의 유일해지다시피 했으니까
0: 네네.
2: 계속 여기에 또 네. 집중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많이 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좋겠습니다. 뭔가 그 지금 뉴 리더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3: 김쌤님은 아까 그 입추 때문에 지구과학 선생님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오늘부로 전근 가시면 되겠습니다.
0: 아니 이렇게 또 아니, 왜 그럼 조금 전에 날씨 얘기를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그
2: 지상청으로 가시죠. 지상청.
0: 여기 자꾸 다 보내시려고 그러세요. 자, 지금 여기 학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우리 눈 반짝반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예쁜

0: 학생들에게 우리 먼저 그러면 쌤, 김쌤 누가 먼저 하시나요?
1: 네, 역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0: 네.
1: 2025년 작년 8월에 발표된 곡인데요. 우리의 예배라는 팀의 그때의 나라는 곡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더위까지 싹 날려버릴 만한 그런 곡이니까요. 같이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이 팀 같은 경우에 작년 말 이후에 지금 새 음원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늘 CCN 캠프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좋으시면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이 팀을 다시
2: 채찍질
1: 부활시키겠다라는
2: 왜 새 노래를 안 내냐 하면서 채찍질
1: 제발 이제 이대로 활동을 멈추거나 해체하지 않고 다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응원의 마음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0: 네.
1: 우리의 예배는 이전 다른 음원들에서는 다양한 보컬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이 곡은 싱어송라이터인 빈들 님이 작사 작곡하고 또 메인 보컬로 노래까지 했습니다. 첫 소절 딱 들으시면 확 각인될 만한 그런 아주 멋진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멤버들의 연주 하나하나까지 아주 훌륭한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 뛰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의 예배가 부르는 그때의 나 함께 보시죠.

0: 네, 오, 되게 뭔가 세련된 그런 악기와 목소리와 경쾌한 이런 음악이 그팀 이름과 곡 제목만 안 헷갈리면 너무 절묘하다. 제가 처음에 우리의 예배가 부르는 그때의 나인데 제가 아까 검색을 할때 그때의 나가 부르는 우리의 예배를
1: 그때
0: 검색했던
1: 나가 부르는 우리예요.
0: 거예요. 거꾸로 한 거예요. 하고 나서 너무 웃긴 게 우리의 예배라는 곡 제목으로 한 세네 곡 정도가 또 있더라고요. 예.
1: 이렇게 헷갈리게 지으면 안
0: 네,
1: 되는데,
0: 우리의
1: 그죠?
0: 예배, Our
1: Our Worship.
0: Worship으로 되어
2: 이
0: 있더라고요.
2: 팀 같은 경우에 젊은 우리 아티스트들이 함께 하는 팀이어서 연주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에너지가 넘치고요. 노래하고 작사, 작곡한 빈들링 같은 경우엔 예전에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앞으로 곡을 쓸때 이렇게라 굉장히 제가 길게 어드바이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곡을 잘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면 진작에 제가 고개를 숙였을 텐데 이 곡을 듣고, 너무 뛰어나신 분이어가지고 좀 많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1: 빈들님이 이 우리 예배 팀에서 이렇게 곡도 쓰셨지만 개인 앨범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개인 앨범 모든 걸 넘어서서 그냥 이 노래의 첫 마디에서 끝나요. 그때의 나 이게 너무 각인이 되니까
2: 맞아요.
1: 그게 자꾸 또 듣고 싶어지고 막 너무 잘 쓰셨죠.
0: 앞부분만 딱 해도 계속 약간 반복적으로 듣고 싶은.
1: 그쵸, 그쵸.
0: 지금 0691님께서 역시 즐겁고 힘을 주고 안정감을 느끼는 찬양은 단순하고 쉬운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피드백을 바로 보내주셨거든요. 정확하게 들으신 것 같죠?
1: 네, 이 노래는 그렇죠. 막
0: 그렇죠.
1: 복잡하게 막 길게 풍기는.
0: 라라라라 이렇게.
1: 아마 지금 한번 들으시고도 이게 계속 맴도실 거예요.
0: 너무 부끄럽다.
1: 김은영 아나운서조차 노래가
0: 정말
1: 나오니까.
0: 아니 두분 선생님들이 지금 저를 너무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셔가지고 진짜. 정말
2: 숨을
0: 죄송하고요.
2: 못 쉬겠어요,
0: 0691님께 너무 이렇게 정확하고 좋은
2: 아,
0: 피드백을 주셔서
2: 멋졌습니다.
0: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세 공치차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축하합니다.
1: 이 채팅창을 보니까 몇몇 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열심히 신청하고
0: 네,
1: 있다고 이렇게
0: 맞아요.
1: 말씀하셔서 너무 저희도 뿌듯하고요.
0: 네.
1: 우리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새 노래를 소개하지만 이 캠프의 찐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보급하는 전파하는 데 써주시면 뭔가 팀으로 그런 느낌이 들지
0: 또
1: 않겠습니까?
0: 이렇게 정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명령에 딱 맞춰서 우리 너무 순종 잘하는 그런 코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김쌤께서는 어떤 곡을 알려주실까요?
1: 네, 오늘 곡들이 이 무더위를 뚫어내는 시원한 워십 팀들의 곡들을 좀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게 우리의 예배라는 팀도 좀 생소하셨을 테고, 제가 이렇게 선곡을 할 때, 이게 리스트를 다 선곡표를 보거든요. 지난 몇 년간은. 가급적 없는 팀을 소개하려고. 이 팀이 벌써 거의 한 10몇 개, 20개 뭐 이렇게 가까이 음원을 발매하고,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팀이에요. 근데 한 곡도 소개가 안 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0: 저도
1: 오늘,
0: 실은 처음 이
1: 그죠?
0: 워십팀을 제가 요즘에 워십 앤 프레이즈로 주말 주일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워십팀들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워십팀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처음 듣는
1: 이런 팀이 있었어?
0: 워십이야. 그랬어요.
1: 근데 이미 존재한 지가 조금 됐어요.
0: 그러니까요.
1: 2024년부터 발매를 시작해서 지금
0: 그니까요.
1: 2년, 3년 차에 걸쳐서 한 10여 곡꽤 많이 냈어요. 여기 이제 플랜팅 워십이라는 그 팀명은 이 땅에 거룩한 교회들이 심겨지길 소망하는 찬양팀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약간 리더격인 그 김슬기 님이 거의 대부분의 노래들을 작사, 작곡, 그리고 인도를 하세요. 근데 사실 모든 곡이 너무 좋고, 또 제가 종종 그런 멘트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여성 워십 리더 중에 이렇게 곡도 잘 쓰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노래하는 워십 리더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좋은 곡들을 많이 풀어내셔서 이 팀이 CBS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고요. 앞으로 뭐 제가 다 이걸 일일이 못하더라도 좀 CBS에 많은 곡들이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려는

0: 곡은 보그만의 자유라는 곡입니다. 작년 2025년 1월 3일에 발매된 곡이고요. 역시 김슬기님이 작사 작곡 인도하신 곡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앞에 소개해 주셨던 우리의 예배 그때의 나가 기뻐 뛰며 찬양해 이런 얘기처럼 주님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한다. 좀 그런 맥락으로 같이 이어서 시원케 하는 노래가 될것 같습니다.
1: 네. 플랜팅 워십의 복음 안에 자유 함께 해 보시죠.

0: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랜팅 워십. 아, 이 워십 리더분 진짜 목소리 너무너무
1: 잘하시죠?
0: 매력적인데요.
1: 네, 너무 잘하세요.
0: 근데 이 곡을 다 직접 쓰고
1: 네.
0: 부르고 워십 리더로 또 인도도 하시고.
1: 네.
0: 아, 멋쟁이 엄지척을 정말 드릴 수밖에 없네요.
2: 오늘 김쌤님이 선곡했지만 플랜팅 워십은 사실 근래에 몇년 사이에 저도 가장 좋아하는 몇 워십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0: 네.
2: 좋은 찬양들이 많아서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곡 말고도 수많은 좋은 곡들이 있어서 많이
0: 네.
2: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 듣는 중에 우리가 냈던 아이디어가 한 곡만 듣기 너무 아깝다. 한 앨범에서 한 아티스트의 곡을 한두곡 정도 쭉 이어서 듣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또 주셔서 다음에는 뭐한두 곡, 뭐 정말 신나면은 세 곡까지도 쭉.
1: 연이어서 혹은
0: 네.
1: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아티스트의 또 다른
0: 네,
1: 곡들을
0: 그렇죠.
1: 긴 설명 없이
0: 네,
1: 나도 이렇게 좀
0: 그렇죠.
1: 붙여서
0: 네.
1: 하겠습니다.
0: 공부방이 더욱더 다양하게 또 풍부해질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 여러분들이, 아, 공부 정말 싫어! 라고 도망가지 않게 정말 재미있는 공부방이 되도록 두분쌤더 힘을 내주세요.
2: 알겠습니다.
0: 자, 오늘 여러분들의 좋아요로 만들어지는 CCM 공부방이고요. 두곡잘 기억하시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두분 쌤은 다음 주에 또 봬요.
2: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무더운 길 조심조심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2: 네.

주창훈, 주쌤, 김영범, 김쌤 두 분과 함께한 CCM 공부방 이어들으신 곡은 예수전도단 모두 찬양해 싱싱싱이었습니다. 어린이 찬양 준우님께서 저희 교회 청년교구 여름 수련회가 드디어 내일 밤 8시 금요기도회를 시작으로 뜨겁게 막을 올립니다. 첫 집회인 금요기도회를 위해 치열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찬양팀 지체들과 청년 모두 성령 충만을 경험하도록 큰 격려 보내주세요.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라디오로 미리 느껴볼 수 있도록 폭발적인 라이브 워십 두 곡을 연달아 신청합니다 하시며 예수전도단의 모두 찬양의 싱싱싱 또 어노인팅의 모두 소리쳐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자, 예수전도단 모두 찬양해 오늘 전해드렸고요. 어노인팅 찬양도 잠시 뒤에 전해드릴게요. 지금 5681님께서는 어머 김은영 씨 이곳으로 오신 줄 이제 알았어요. 큰손녀 고3 수험생인데 지난 7월 18일에 전북 선교단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14일간 선교여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지난 2일 돌아왔지요. 우리 사랑하는 손녀 수시모집 입시에 가고픈 대학 학과에 꼭 합격하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물론 저도 매일 새벽 기도한답니다. 오늘부터 은영님의 CCM 캠프 방송 잘 듣겠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우리 예쁜 우리 고3 수험생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뭐 여행을 가시는 경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외모를 신경 쓸 만한 자녀 특히 따님 있으면은 이 선물을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큰손녀 응원하면서 저희가 드라이기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윈세프 드라이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역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지금 문자 보내시듯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노인팅의 찬양 모두 소리쳐 Sing and Shout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이 뜨거운 밤에도 식지 않는 이 날씨의 열기를 이 워십곡들이 더 뜨겁게 이겨버리는 것 같아요. 기프티드 한밤의 프레이즈, 풀은 마르고 또 앞서 어노인팅 모두 소리쳐도 전해드렸습니다. 드라이기, 우리 딸도 고3인데, 푸른 동사님,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선물 보내드렸는데, 잘 받았다고 선물 도착 인증하셨거든요. 선물은 보통 월 말에 배송이 됩니다. 한달 동안 받으시는 분들, 그 주소 리스트 쫙 해서 월 말에 작업해서, 그 다음에 월 초, 이렇게, 월 말, 월 초, 이렇게 선물이 배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송정미 사모님 이 소식을 송미영님께서 동유럽 선교사 수련회와 독일 그리고 미국으로 오늘 떠나신다고 안전하게 그리고 유럽과 미국 찬양 사역도 잘 건강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 사연을 남겨주셔서 그 영어로 된 찬양도 많이 부르실 것 같아서 일부 곡 You Needed Me를 영어 버전으로 송정미 씨 음성으로 함께해 보시고요. 저 2부에서 뵐게요. You wiped dry. I was

0: was cold when I was lost. You took me home. You gave me hope when I was.
1: CBS.
2: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낮은 끝나지 않아 어딘가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 이곳에서 밤이 시작되면 다른 곳에서 해가 빛나기 시작한다. 이 세상에 완전히 끝나는 건 없단다. 다른 곳에서 시작하거나 다른 모습으로 시작한단다. 살로트 졸로토와 스테파노 비탈레의 그림책 바람이 멈출 때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마음의 틈을 지키는 지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암벽 등반을 해보시거나 중계를 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대한 바위벽을 오르는 클라이머들을 보면 경이로움마저 느낍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위산을 정복하는 방식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산 전체를 한 번에 끌어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손가락 하나 간신히 들어갈 작은 틈, 발끝을 겨우 걸칠 수 있는 아주 작은 홈 하나를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발판 하나를 딛고 올라서서 마침내 거대한 벽 전체를 정복해냅니다. 영어성경 NIV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번역할 때 바로 이 암벽 등반의 발판을 뜻하는 단어 foothold를 선택했습니다.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이 번역은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방식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적은 어느 날 갑자기 거창한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 한 구석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 작은 틈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이 치명적인 틈,

0: 즉 어둠의 세력이 딛고 올라서는 발판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앞절인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우리 마음의 가장 위험한 틈새는 다름 아닌 해소되지 않은 분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겪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분노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풀지 않고 밤새 묵혀두는 마음, 섭섭함을 넘어 미움으로 단단하게 굳어버린 응어리가 바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완벽한 발판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 섭섭함쯤이야 라며 내 안의 작은 미움을 방치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적 성찰이나 심리학에서도 이 작은 틈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지만 그것을 매일 품고 있으면 결국 내 삶의 평안을 삼켜버리는 괴물이 됩니다. 악한 것은 한 번에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소소해 보이는 미움과 불평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기쁨과 감사를 모두 무너뜨리고 맙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를 향해 혹은 어떤 상황을 향해 분노의 틈을 열어두지는 않으셨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 마음의 틈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그 틈을 든든히 메우십시오. 내 마음의 틈을 지키는 것이 곧 삶 전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음의 남은 분노의 발판들이 모두 허물어지고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CBS 날개 없이 태어났다면 날개가 자라는 것을 막지 말라.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문을 열었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나로부터 시작되리를 들으셨어요. 새날님께서 사춘기에 방황을 많이 해서 고3 수험생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젊음이 부러워요 하시며 사랑의 교회 대학부 다닐 때 파송의 노래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였어요. 보내주셔서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함께 나누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 만나 워십 팀 함께 오셔서 워십 리더분 무려 세 분이 한 스튜디오 오셨고 유은성 전도사님이 또 전체 음반 관리 책임자로 가장 많이 얘기하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함께 오랫동안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유은성 씨의 찬양을 예전부터 여러 곡들을 또 좋아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번에 또 새 앨범 만나 워십 그때 오셔서 선물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선물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중에 손바닥만한 구름 해도 농장님께서 폭염 속에 가뭄을 해소할 비를 예비하신 줄 믿으며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처럼 한 줄기 시원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고요. 라닌의 등불님께서 1491 무브먼트의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 신청곡 적어주셔서 앞서 함께 해봤습니다. 까만 머리엔 손알치님 지난 시간에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심을 따라 기쁘게 춤을 추길 소망하는 손알치 인사드립니다. 하셔서. 지난번에도 또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편 손알츠 찬양을 신청하신 분들이 또 계셔서 저희가 종종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시니 더 좋습니다. 8183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듣고 싶어요 하셔서 오늘은 이 버전도 늦은 시간에 듣기 참 좋은 것 같아서 조찬미 씨가 부르는 곡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전해드리고요. 9057님 오늘 CCN 캠프는 여름 축제가 열린 것만 같네요. 더위도 잊을 만큼 홀가분한 찬양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은혜로운 분위기. 요즘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딸을 위해 기도 중인데요. 마침 이직한 곳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흡족해하고 있는 듯해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청하셨는데 이 곡 함께 할게요.

희주위일에 기록할 수 없는 사랑 김정임 님께서 강릉은 그래도 가장 기온이 낮아 더우면서도 저녁에는 바람 속에 찬 기운이 있더군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기온이 많이 높은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를 토닥토닥 강릉에서 강릉 시원한 대관령 바람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조찬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두 신청곡으로 쭉 이어봤고요. 신혜숙님께서 트루바의 그래도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저하고 제가 그 휴가 일정 말씀드리며 좋아요 특집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같이 집 관련해서 작업하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리도 하시고 쉼도 하시고 부지런하게 삶을 갖고 가시는 그 손길에 주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트루바의 그래도 이 곡과 함께 고센마음님께서 밴쿠버에서 곧 로키산을 향해 종일 달려서 저녁 무렵이나 로키산 언저리에 도착 예정입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늘은 대관령 산바람도 좋고 상상만 해도 너무 시원할 것 같은 로키산의 산바람 상상하면서 오늘은 이 무더위 열대야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키산을 향해 종일 달리신다고 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라는 트루바의 찬양도 약간 그 클래식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황지영 씨가 부르는 내가 산을 향하여 이 곡도 함께 보시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하시기를 바랄게요.

꽃님님께서 이 곡을 청하셨어요. 3호곡. 3호곡은 보통 동방현주 씨 곡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김종섭의 3호곡 같은 곡이지만 이렇게 좀 다른 느낌으로 들어보셨고요. 황지영 내가 산을 향하여 오늘은 내가 로키산을 향하여로 안전하게 정말 저녁에 도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해드렸고요. 트루바가 부르는 그래도 러브레터님께서 시캉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근사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도착한 신청곡이 꽤 많은데 저희가 이삭줍기도 주말에 꾸며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 전해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린덴 쿨리의 I Need You More를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T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쪽빛 하늘, 쪽빛 바다. 새파란 하늘과 바다를 볼 때 우리가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푸르다는 쪽빛은 실제로는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쪽풀에서 나는 푸른빛은 아주 옅은 하늘색부터 깊은 바다 같은 남색까지 정말 하늘과 바다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이 쪽풀을 수확하는 시기라고 하죠. 아주 이른 새벽에 이슬이 마르기 전에 서둘러 쪽을 수확하는데 이 잎이 마르면은 상처가 나서 색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 푸른빛을 마주할 기회가 있다면 수고하고 땀 흘린 손길도 함께 기억해야겠다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아, 쪽빛이 그렇군요. 이제 쪽빛 단어만 들어도 사실 시원하고 예쁜데 기억해야겠습니다 하신 폴라리스님 맞아요. 우리가 예쁘고 귀하고 좋은 거 볼 때 그 뒤에 숨겨진 손길들도 애씀도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송명희와 함께하는 시편 23편 앨범에서 푸른 초장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후야마미님께서 신청하신 하나님의 세계 오늘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다. 오늘 하늘에도 이 쪽빛 하늘에도 잘 어울리는 곡이다 싶어서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어요. 홍이삭이 부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라엘 앨범에서 들었고요. 홍인석 하나님의 세계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정라니 님이 오셨어요. 앞에 새싹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새롭게 오신 분 같아요. 반갑습니다. 최여사님께서 어제 TV에서 쪽 수확해서 염색하는 과정을 보셨대요. 온 가족이 대를 이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젊은이들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풀에서 그렇게 예쁜 푸른색이 나오는 거 보고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하늘을 쪽빛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민들레님, 아까 초반에 목소리가 약간 불안했죠. 네, 어제 에어컨을 좀 켜고 잤더니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이 더운 날은 더위도 주의해야 되지만 또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좀 차갑게 있는 것도 주의해야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그래도 지금 다시 괜찮아졌죠. 네. 따뜻한 물 먹으면서 좀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민들레님. 요셉의 꿈님께서 복음 컨퍼런스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3일간의 일정 속에서 주님을 다시 뵙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다시 뵙고, 더 진하게 뵙고, 또 새롭게 뵙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허유미님, 어제보다 무릎이 좀 나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우리 당양로 가족들의 기도가 진짜 세더라고요. 언제든 기도 제목이 필요하면 여기에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신청하신 곡 나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리죠.

피아워십 살아계신 주 나비워십 앨범에서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두 곡 이어서 들었어요. 리빈님 타이어 교체하러 와서 인사하는데요. 지난번에 레인보우 설치해 드렸는데 이웃 채널이길래

채널을 변경했습니다. 이거 이웃 채널에서 아시면 서운해하실 텐데 특히 좀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그 채널이 들리면 좋아들 하시는데 그걸 변경하셨다니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비밀로 일단 할게요. 송인수님도 오셨어요. 여기 진안인데 고추 따고 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합니다. 걷기만 해도 요즘 땀 흐르던데 일하시니까 찬양 아니면 더워서 일하기 힘들 거라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좋은 노동요, 시원하게 또 마음을 식힐 수 있는 노동요 들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래도 너무 뜨거운데 오래 계시지 말고요. 또 덥다고 찬물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일하고 들어가셔서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0491번님이 신청하신 초가 3간도 오늘은 이경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어여쁜 자연님과 함께 시 139편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한때님, 제주 여행, 맞아요. 가신다고 하셨죠. 근데 어제 남편이 사춘기 애들 보여준다고 바닷가 돌에 올라가서 꽃게를 찾다가 넘어졌는데 손가락이 꺾여서 많이 부어서 눈 뜨자마자 정형외과에 왔습니다. 이번 수술 안 하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남편분의 그 의욕을 너무 이해할 것 같아요. 아이들 오랜만에 바닷가 같이 왔으니까 좀 사춘기 애들 또 계속 웃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표정이 굳어 있잖아요. 그 애들 좀 웃게 해주려고 꽃게 잡아서 신나게 좀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리고 바닷가 그 바다가 그 돌이 미끄러워요. 충분히 그 상황이 그려지는데 어떡해요. 나중에 두고두고 이제 가족이 함께 우리 그랬지라고 나눌 추억은 됐긴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안 다치셨어야 돼요.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냥 붓기 가라앉히는 거 기다리면 된다. 그 정도로. 그래서 남은 여행길, 지장 없길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7573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잠시 쉬면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은혜 신청하셨어요. 지선, 이윤화, 한이, 강찬이 함께 부르는 은혜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늘은 오벳 앨범에서 들었고요. 167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데프리카 대구에 삽니다. 지금 몇 도인가요? 저는 비교적 기계 때문에 스튜디오가 그렇게 덥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있어요. 같은 온도로 회사에서 에어컨을 보내줄 텐데 같은 온도로 이제 맞춰놨을 텐데 어떤 날은 좀 춥게도 느껴지고 어떤 날은 방송하면서 덥다라고 느낀 날이 있거든요. 오늘은 약간 덥다라고 느끼는 날이에요. 그만큼 밖에

온도가 높은 거죠. 야, 오늘 같은 날 대프리카. 바람의 향기님, 저녁 운동길 동반자였었는데요. 휴갓길 모처럼 당향노를 듣게 되니까 또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이 선곡해 주신 곡들 듣다 보면 은혜가 되는데요. 저도 신청곡 보내봐요. 몇년 전에 자주 들으면서 제겐 힘이 됐던 곡입니다 하시면서 너는 혼자 가니야 신청하셨어요. 네, 이 곡은 제가 2부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정말로 원합니다. 비를 하신. 준희빈님, 이럴 때 소나기가 한번 쫙 내려주면 좋을 텐데. 같은 마음이고요. 비 준비하시니 신청하신 곡, 심영진이 부릅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2: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0: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멘. 예, We Love 아름다운 나라 오랜만에 들었어요. 다솔님이 신청하신 곡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이 더위 뭔가요? 더우니까 빨래가 매일매일 계속 나옵니다. 이번 여름도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가 고생이 많은데요. 고장나지 말고 열심히 제목해 주길. 그러니까요. 얘들아 좀 더 버텨줘. 예,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신청하신 곡 들었고요. 신감사님께서 내일부터 캠프가 1박 2일로 열립니다. 참 많아요. 끊어낼 놈이. 그쵸. 갑자기 끊어내는 놈이 뭔가 하실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 또 시기, 질투, 또 뭐가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 어제 군대 가는 조카 치훈이를 영접시키면서 이 끊어냄과 되돌아가는 길을 알려줬고요. 또 내가 먼저 사라져야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에 오늘도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하셨어요. 내가 잘 사라져야 그 기운을, 그 에너지를,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신청하신 곡을 적으시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 한 소절로 적어서 신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딱 이걸 보는 순간 무슨 곡인지 알겠다. 내 영혼아 주님을 이렇게 알겠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신입 PD 교육으로 온 이수빈 PD가 옆에서 열심히 같이 찾아줘서 이게 뭐였지 하고 계속 헤매고 있는데 옆에서 찾아줘서 이 곡을 또 신감사님께 들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 곡 맞죠? 들어보시면서 이 곡 아닌데요 하면 큰일인데 서요한이 부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다윗의 노래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이 곡은 어제 안동광구님께서 신청하셔서 마커스 곡이 나가서 내일 들려드릴게요 하고 약속했던 곡이었어요. 우리 이수빈 PD 이름을 얘기하니까 에이니 김미라님도 그렇고 원성남님도 알고 계시네요. 에스프레소님도 신이 PD 여기서도 반갑습니다. 저녁 스케치에서 친구 3종 세트 노래 잘 들었어요. 네. 지금 이제 교육 중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지 모르지만 잘 좀 주목해서 봐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저희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많이 불리는데요. 피드들은 이름이 불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예, 응원해 주시고요. 작은 미랄님께서 와 방금 혼자 흥얼거리면서 찬양한 곡 바로 나오니까 아멘입니다 하셨고 가와이짱님도 볼륨 키우고 크게 따라 불렀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시간을 보니까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곡이 나갔을 때 올리신 것 같습니다. 많이 알게 된 곡은 네 이렇게 볼륨 키우고 따라 부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희민이승 마음기에서 항해자 신청하시면서 작년에 일본에서 귀국한 아들 다시 일본으로 재취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있었죠. 아들이 일본에서 거주할 때도 여러 번 지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나 응원은 하는데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럴 때 주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만이 답이겠죠.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게 길일지 모를 때는 정말 기도만이 답이더라고요. 아드님을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해자를 딸기님도 신청하셨어요.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리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폭염을 이기는 선곡 은혜의 시간으로 더위 잊어버립니다. 파스텔 사랑님 사실 찬양에 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다 보면 더위가 조금 가시는 듯한 예 그런 느낌 드실 겁니다. 순시미 님도 오셨고요. 감사해요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6067번 쓰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사에서 오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지금 일하는 곳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딸 용주 잘 다녀와. 용주와 함께 듣고 싶은 곡이라고 쓰신 은혜가 저희 일부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 곡 대신 용주님을 응원하며 정은의 너에게 함께 듣겠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지금 찬양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스티브님이 신청하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오늘은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폭염에도 밖에서 일하는 우리 아들 생각하면 에어컨 바람에서 일하는 저는 더웠다는 말조차 꺼내는 것도 미안합니다. 아들아, 수분 섭취하면서 쉬엄쉬엄 일하거라. 엄마의 마음 담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올리브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그래도 힘든 가운데 일하지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라님께서 평촌교회 중등

여름 수련회입니다. 오고 가는 동안 아이들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요. 더위에 지치고 예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애쓰는 모든 손길 또 그 마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세라별님도 오늘 딸 수련회 가는 날이라 교회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인데요. 2박 3일 동안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월 중앙교회 청소년부 파이팅! 이 소리가 전달이 되겠죠? 예수님의 오기님, 겨울방학 성면공사로 여름방학이 없는 중학생 아들이 폭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교하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얼굴은 더 까매지고요. 살은 쏙 빠지고 학교에 에어컨도 고장으로 이거 웬일입니까? 진짜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잘 안 나와서 너무 덥다고 합니다. 폭염에 더위와 싸우고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견딜 힘과 체력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또 아이들은 학교 가면 더워도 친구들과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공도 차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너무 지칠 수 있거든요. 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길 엄마의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시는데요. 공주마마님께서 오늘 저 생일이에요. 42번째 생일. 저를 있게 해준 우리 엄마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요. 찬송가 200장 신청합니다. 엄마가요. 이번 주일에 처음으로 특송을 부르십니다. 연습할 수 있게 부탁드려요. 공주마마님 잘 태어나셨고요. 본인의 생일 축하곡으로 어머님의 축가를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이 찬송가 200장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곡입니다. 어쿠어스틱 머신 앨범에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하나 패밀리님께서 전에 우리 셀 리더님 환갑 축하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그의 피앙세 영원한 반쪽 전미정 집사님의 N번째 생일입니다. 개인정보보호상 나이 노출 금지고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도에 열심이시고요. 항상 부부셀 리더로 딱 중심에 서서 엄마같이 모든 셀원들을 챙기시는 분인데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시는 일 하시는데요. 항상 그 순간에 틈이라도 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십자가 키링을 흔들어 대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본받고 싶은 우리 전미정 집사님. 이 멋진 날 저와 9816셀 모두 이 더위보다 더 열렬한 애정을 담아서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집사님 사랑해요. 세상의 모든 축복이 쏟아지는 하루로 보내세요 하셨어요. 네, 전미정 집사님의 N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열심에 또 그 믿음에 주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으로 기쁜 삶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축하곡으로 들려드려요. 찬송가 200장입니다.

어쿠스틱 머신 앨범에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공주마마님의 42번째 생일, 하나패밀리님이 얘기하신 전미정 집사님의 예, 얘기대로 정말 세상 모든 축복이 쏟아지는 하루로 보내시길 바라면서 생일 축하곡으로 들었고요. 아, 아름다운 한때님, 아까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제주도 여행 갔다가 아버지가 그 손가락이 삐어서 부어서 병원 갔다는 사연 들으셨죠.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근육이 놀라서 좀 부었다. 휴, 다행입니다. 냉찜질해서 예, 여행길에는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반성님, 성경 1독했습니다. 이런 축하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잘하셨고요. 9167번님은 휴가라서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평소에 방송 좀 듣기 어려운 시간대라 듣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휴가라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또 반갑고 좋습니다. 안지영님께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콕 들리고 힘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통증이 없고 빨리 낫기를 또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라파파님, 8월부터 회사가 조직 분리가 되면서 일부 직원은 퇴사하고 또 일부 직원은 다른 회사와 일하게 됐거든요. 전 회사에 남아서 업무를 하게 됐는데, 대신 업무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약간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다른 직원분이 열심히 달렸으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애쓰지 않아도 돼라고 위로해 주셨는데 요즘에 일이 줄어드니까 조금 의기소침해지네요 하셨어요. 이분은 일이 있어야 행복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매일 강강강이겠어요. 약도 좀 있어야 쉬어도 가고 또 거기에 돌아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다른 직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1부에 바람의 향기님이 신청하신 약속드린 너는 혼자가 아니야 김영미의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더위 잘 이겨내시고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종원이었어요.

0: 사랑해 CBS.
1: 시련이 많다는 건 운이 좋은 일이다. 시련은 성장의 기회고 행복은 성장의 대가다. 시련이 많다는 건 운이 좋은 일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련도 또 흘러간다. 기회는 언제나 있다. 야구선수 박찬호 씨의 말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입니다. 이 찬송은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의 기도송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성도가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들을 열거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혜로 충만하게, 죄로부터 정결하게, 야곱 같은 믿음을 갖게, 주의 사랑을 받게, 그리고 성령과 늘 교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102편 2절 말씀으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전합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0: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문을 여시니 감사드립니다. 탕자처럼 내 것을 손에 쥐고 나가려 할 때 아버지의 모습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고 나서야 먼 발치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계절을 준비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아버지여 이 죄인을 횃불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의배 찬양으로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신 주님, 우리도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형자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임현모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CBS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시아조의 찬양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하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5284번께서 너무 더워 잠을 설치다가 청주 무심천 자전거 전용도로 하이킹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질청합니다. 권사님이신 친정엄마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준비했습니다. 러브조이 피스의 찬양 피처링 정현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보라미님, 경북 김천에 사는 여동생 집에 왔습니다. 여동생 집에서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험학습으로 포도 수확하러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셨어요. 뜨거운 햇살에 포도 당도가 꽤 높아졌을 것 같긴 한데요. 작업하시기에는 너무 덥지 않을까, 힘드시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네요. 맛있는 작업 힘들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3512번 언제나 성경 말씀과 찬송으로 시작되는 방송 사랑스러운 품조리원 아가들과 함께하는 배화심쌤, 순복쌤, 미숙쌤, 애열쌤, 경미대홍, 채연, 제이쌤 모두 건강하고 감사함을 박미향드림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상록수님께서는 반달이 아직 밝습니다. 별들도 얼마 전만 해도 아침과 가까웠는데 이 시간에 어둑하네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동행님, 매일 새벽 미명에 은혜의 찬송 고맙고 감사합니다. 공주마마님, 요즘 너무 피곤함이 자주 밀려오는데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삶님께서는 주여 주신 아들 유빈 병원 가는 길 안수해 주셔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보내주셨고요. 나시님께서는 뜨거움에 노출되는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여름 너무 힘들지 않게 지나시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소서. 아멘. 귀뚜라미 소리가 있어요. 입추라 그런가? 글쎄요. 그럴 수도. 사실 아직 덥지만 입추라는 말만 들어도 아 그래 얼마 안 남았다 희망이 생기네요. 오늘 입추입니다. 고샘맘님께서는 명희하나님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친구님들 밴쿠버에서 이틀째 여행하며 함께합니다. 보내주셨어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행지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8318번 새벽기도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이슬은의 주의 얼굴빛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 보내드리고요. 좋은 예감님, 오늘 상반기 마지막 출근입니다. 상반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일간 휴가시라고요. 주님 은혜로 지켜주심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곡 은혜. 안 들은 지 좀 됐죠? 은혜 보내드릴게요. 손경민의 찬양, 지선 이윤화, 한이 강찬, 아이빅밴드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여름 행사 은혜 가운데 다 잘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라리스님께서 이렇게 글 주시고 나의 마음 속에 온전히 찬양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보내드렸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가 원 제목입니다. 아가페 중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으로 김남희의 찬양.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오벳의 곡입니다. 찬송가를 편곡했어요. 예수께로 가면. 이어지는 곡 리컬러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7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로마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지심을 받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으로 이어져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는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존경하는 선생님이 심부름이라도 시키면 다른 아이들보다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나만 사랑한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구원의 약속이 혈통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새롭게 선포되며 확증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이제 모두 의롭다 함을 얻고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0: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휴대전화 뒷번호 7310번 어제가 59번째 생일이셨군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707번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아요. 평안하세요 보내주셨고요. 0702번께서는 장인어른께서 지난주 입원하셔서 열흘째 처갓집 꽃분이 먹이주고 화단 계단 청소하고 있습니다. 꽃분이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네요. 이 반려동물들은 또 털옷을 입고 있어서 누가 그러던데 털옷을 입고 있어서 얼마나 덥겠냐고. 0702번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니까 꽃분이도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장인께서 빨리 회복하시기를 저도 함께 바랍니다. 낭만 농부님 아침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잠깐 들어요. 농부실까요? 내리사랑님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낮 더위 피해서 농사 지은 거 수확 중입니다. 찬양 들으며 몇 시간째 하는데요. 찬양으로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참깨를 하우스에서 하다 보니 낮에는 익사 직전이라 일할 수가 없어요. 1시쯤부터 불 켜놓고 일하는데 밤에 시작을 하시는 거군요. 한밤중에 일할 수 있는 건강 조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주로 농사 짓는 이야기는 지기66님 통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를 또 듣게 되네요. 해나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이시네요. 들깨 농사 제가 흉내 한번 내봤었는데 정말 해 뜨면은 밭에 못 서 있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기억나는데 아 내리 사랑님 힘들지 않게 풍작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신청하신 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스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유리정우님께서 신청하신 곡 송승현입니다. 주님의 손

가만히 들여다보니 한 꽃이 백일을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게 아니다. 수 없는 꽃이 지면서 다시 피고 떨어지면 또 새 꽃봉오리를 피워 올려 목백일홍 나무는 환한 것이다. 꽃은 져도 나무는 여전히 꽃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제 안에 소리 없이 꽃잎 시들어가는 걸 알면서 온몸 다해 다시 꽃을 피워내며 아무도 모르게 거듭나고 거듭나는 것이다.

도종환의 백일홍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절기상 입추를 지나는 오늘 여전히 피어있는 백일홍을 만납니다. 여름을 견딘 건 우리만이 아니었음을, 여전히 같이 가자고 손짓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현주의 찬양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어진 곡 하얀 귤꽃님께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휴가를 떠나신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이 생각납니다. 어디로 가는지 눈치채셨을까요? 하셨는데 짐작이 되네요. 잘 다녀오십시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휴대전화 뒷번호 6947번님, 걱정과 근심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기도하며 잘 이겨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신청합니다.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이수원님 정하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김요한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0: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4: 찾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까지

0: 삶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3: 자연 한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소울싱어즈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모든 이의 뛰어난 이름.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여름이면 무더위 쉼터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마을회관처럼 전국에 9만 3천 곳 정도가 있다는데요. 누구나 특별한 자격이나 신청 없이도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습니다. 예, 여름에는 이렇게 문턱을 낮추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낯선 곳에서 에어컨 바람을 함께 쐬는 것도, 그늘막 공간을 나누어 쓰는 것도, 시원한 물 한 잔을 권하는 것도, 어쩌면 이 계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아닐까요? 가끔은 이유 없이 서로에 대한 문턱을 낮추어 보는 거. 오늘도 또 그렇게 한 번의 무더위를 건너가 보도록 하죠.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아카펠라로 들으신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The Spacious Firmament,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많은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한 줄기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한여름의 절정에서 맞이하는 오늘 입춘날 아침, 입추를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현재 서울 목동의 기온은 30.1도입니다. 어제 영등포구의 한낮 기온이 40도를 찍었는데요. 계속 최근 뭐 한낮에는 39도, 40도까지 오르니까 아침 시간에 30도 정도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버틸만하다 느껴질 정도예요. 예전에는 여름이 나은가요, 여러분? 겨울이 나은가요? 하면 특히 밖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겨울이 아무래도 고된 계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언젠가부터는 여름이 좀 더한 것 같지 않나요? 겨울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마스크 끼고 귀마개 하고 목도리 하고 모자 쓰고 이렇게 방안을 하고서 핫팩으로 잠시 몸을 녹일 수라도 있는데 여름에는 옷의 무게를 아무리 가볍게 해도 덥고 뭐 냉방기구, 이렇게 휴대용 냉방기구, 뭐 손 선풍기를 써도 덥고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실내에 들어가지 않는 한 특히 밖에서 일하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도 주차 관리하는 분들 보면서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모두가 고생이 많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을게요. 문자 참여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하고 미친 수학자라고 조소를 당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오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해 이단자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루이 파스퇴르는 백신을 통한 면역 개념을 제시했을 때 어이없는 결투 신청까지 받았습니다. 우표 사용을 제안한 로랜드 힐 역시 망상가로 취급받으면서 웃음거리가 됐다 합니다.

럼 진리란 처음부터 환영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독한 싸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결국 역사는 그들의 고군분투가 옳았음을 증명했네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파도는 온 세계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반대와 조롱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할 때도 그들 앞엔 많은 저항과 핍박이 놓여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를 붙드는 자는 외롭고 두려울지라도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들 곁에는 아직도 진리 밖에서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파도가 그들의 심령 구석구석까지 흘러가도록 거룩한 고군분투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참된 진리를 깨닫는 믿는 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대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거룩한 고군분투.

에이미 그란트, 빈스 길, 부부입니다. I need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두 곡이 이어진 메들리 접속곡. 8월 7일 금요일 아침, 잠시 교수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놀라셨죠? 게스트를 실제로 모시려는 건 아니고 교수님 한 분이 게시판에 사연을 쓰셨는데요. 한국 폴리텍 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 반도체 장비 개발과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어려워요. 이동진 교수님이 우리 프로의 애청자셨군요. 이 교수님께서요. 반도체와 믿음의 세계, 반도체와 믿음의 세계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대요. 첫째,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다. 반도체는 실리콘을 만들고 재료로 하고 신앙은 흙을 재료로 해서 둘 다 먼지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만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설계도를 믿는다. 5나노 회로는 육안으로 안 보여도 설계 데이터를 신뢰하고 공정을 진행한 후 계측으로 검증하듯이 신앙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삶과 관계로 검증한다. 자, 세 번째, 정결한 공간을 고집한다. 클린 룸과 성전의 정결 규례. 티끌이 먼지냐 죄냐의 차이일 뿐 둘 다 오염을 극도로 경계한다. 이러한 반도체와 믿음의 세계의 공통점을 이동진 교수님이 혼자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리하여 이렇게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나누어 주셨네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한 줄 한 줄 짚으면서 들으니까 다 공감이 가요. 감사합니다. 찬양도 듣고 공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순주님의 신청곡 하이어 그라운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농장에서 김장배추 무밭을 만들면서 은혜로운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잘 듣고 있습니다. 3282님의 김장 준비 얘기가 와, 참 반가운데요. 여러분, 폭염경보라는 네 글자의 위력이 더 셀까요?

아니면 입추라는 두 글자의 위력이 더 강력할까요? 자, 입추까지 왔습니다. 한여름의 절정에 아직 발을 담그고 있지만 황금빛 들녘을 상상하면서 Sting, Fields of Gold, 입추 특송으로 골랐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교육 보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I will praise him.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오셨습니다. 원성남님은요. 풀을 정리하려고 예초기를 신청했는데 예초기가 들어와서 조립하느냐고 참여가 늦으셨다고요. 요거를 듣고 혼자 조금 궁금했어요. 예초기를 주문해서 사면 뭔가 완성품이 오는 게 아닌가요? 조립을 한다는 게 뭔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카시아13님, 이 살인적인 폭염 속에 아 밖에서 택배 일하는 우리 남편 오늘 하루 잘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예, 남편분 진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요? 일부에서도 제가 잠깐 지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밖에서 이제 주차 관리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참 좀 기분도 이상하고 마음이 이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이분들의 가족이 참 우리 가족이 이렇게 밖에서 고생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본다면 속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카시아13님의 사연도 비슷하죠. 사실 안 봐도 알 수가 있죠. 택배일하는 남편이 요새 얼마나 수고와 고생이 많을까. 예, 이 힘든 시기가 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아, 조금만 더 속도를 내주라. 8월 7일 금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순서 계속 이어가죠. Oh,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배상진님께 띄우겠습니다.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Let the lower lights be burning, 하나님의 진리 등대였습니다. 아침 출근길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와, 평생 처음 댓글을 남겨보네요. 어설픈 샘플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소연님도 오랫동안 듣긴 했는데 이렇게 노크는 처음이에요. 특히 미나님 저번에 음성을 못 들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며 걱정했죠. 고맙습니다. 예, 걱정해 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죠. 소연님도 계셨구나. 고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회사에 복귀하고 왔더니 한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니까 점점점 말을 멈추시길래 네, 선배 멘트가 이제 너무 많아도 안 좋지만 또 아예 없으니까 조금 지루했죠? 이러니 선배가 하는 말이 아니 지루한 건 아닌데 불안했어 그러더라고요. 불안했어. 불안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짜 죄송하다 생각을 했어요. 지루한 것보다 불안한 게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제가 일부 청취자께 내 목소리가 안 나와서 불안함을 드렸겠구나라는 생각에 참 미안하고 죄송했다는 거. 목소리가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안 나오니 불안했다는 그 선배의 말을 듣고 잘못했다. 제가 제 관리를 좀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데니보이님,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신청곡 준비했는데요. 축하 축하합니다. 아들이 다행히 40살 되기 전에 캐나다의 어린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귀여운 손자까지 안겨주었습니다 하셨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

동고동락했던 아브람과 롯은 부의 축복으로 인해 가족애가 상할 위기에 처합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죠. 롯이 선택한 땅은 곧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저 풍요로움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은 것. 우리가 좇는 풍요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롯은 복을 찾아 떠났으나 하나님은 아브람이 서 있는 곳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축복은 소유가 아닌 비전이었죠. 눈앞의 환경을 보면 절망스럽지만 눈을 들면 소망이 보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92번째 묵상 버림으로 얻는 축복

송우룡 트럼펫, 이한진 트롬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틀째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아리님, 잘 다녀오세요. 이선향님, 프리지아님이신데요. 아침에 드신 거를 쭉 보니까 캬, 건강식입니다. 진짜. 사과를 4분의 1쪽,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그리고 우유에 뭐뭐를 타셨냐면 미숫가루, 표고버섯가루, 여주가루, 계피가루, 귀리가루, 식초에 담근 약콩, 아로니아 가루 화분. 아, 그러니까 우유에 이거를 다 넣으신다는 거죠. 미숫가루, 표고버섯가루, 여주가루, 계피가루, 그리고 귀리가루, 식초에 담근 약콩과 아로니아 가루 화분까지. 아, 우유가 너무너무 걸쭉해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건강이 담기고 담기고 담기고 담긴, 이야, 이게 우유 정말 약이네요. 약.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니까 너무 시원해서 감사하다고 연드라님. 아로하님은 오늘 새벽기도 갔더니 목사님께서 더운 여름도 감사하다 하셨대요. 맞습니다.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옥스포드님, 한 주 휴가로 남편과 부산, 울산, 경주, 포항, 해안도로 따라 영월까지 캠핑으로 주님 주신 자연 마음껏 누리면서 오늘 서울 집으로 복귀합니다. 예, 옥스포드님 즐거우셨어요? 행복만땅님은 휴가 2일 차이시군요. 송도로 은혜 받으러 갑니다. G12 한국 컨퍼런스, 교회 라이프 클래스로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는 송도 컨퍼런스이기에 더 사모하는 마음이 큽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가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라고요. 최선자님 좀 생뚱맞네요. 35도 넘고 있는데 오늘이 입추라는 게 실감이 안 나신다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님 현재 경북 예천군 호명읍은 22도라서 선선합니다. 22도의 느낌이 어땠나 저는 잊어버렸어요. 폴 발로시어 보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죠.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전히 아니 점점 더 그 더운 날씨 속을 지나고 있는데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맞습니다. 입추. 오늘이 입추예요. 아, 이 시원한 바람 부는 계절이 언제 오려나. 뭐 오긴 오려나. 그쵸. 그런데 변함없는 사실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어김없이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온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많은 일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한다고 하는데도 당장의 뚜렷한 어떤 변화나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참 그것처럼 답답할 때가 없는데, 하지만 자명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차곡차곡 쌓아온 그 노력들이 그 빛을 발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거. 바로 이 믿음과 기대로 지금의 무더위와 힘든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이것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8월 7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한웅재 모두 다 그렇게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절기상 오늘이 입추가 맞습니다. 이 계절의 가을은 뭐 아직은 좀 아득하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오겠죠. 아마 오늘 이제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장 많이 하게 될 얘기가 입추가 아니요. 어? 이게 무슨 입추요? 그렇죠. 가을의 길목 치곤 뭐 서울도 낮 기온이 지금 뭐 40도 가까이 오르는 지금 형국이니까 아,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또 결국에는 마침내 가을은 온다는 거. 좀 짧을 순 있겠죠. 예. 근데 와요. 예. 분명한 건 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공들인 어떤 시간과 노력, 내가 쏟아부은 에너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언젠가는 또 빛을 발하는 날이 온다는 거. 아니, 꼭 와야겠죠. 예. 오늘도 시원한 예, 그런 곡들 함께 나누면서 2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금요일 아침 주말권 진입 아닙니까?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도 같이 나눌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어제보다 그래도 1도 낮게 시작 입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우리 연숙님도 와주셨고 1도가 어디예요? 어제보다 1도가 낮다? 지금 꺾였다는 얘기인가? 그래도 희망을 좀 갖게 하는 아침 기운이네요. 입세달님 와주셨고요. 우리 축복받는 자님 예 반갑습니다. 금잔화님도 레인이와 함께 와주셨네요. 입추 아침을 샤시와 함께 저도 가을을 기다려봐요. 요셉의 꿈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선주님 온유님께서도 딸내미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줬네요. 덕분에 뭐 저도 잘 못 잤지만 고마워서 용돈 보냈어요. 네. 오늘은 회사에서 딸내미가 싸준 도시락으로 든든할 듯이라고 도시락 따님이 반찬은 뭘까?

엄마가 좋아하는 걸 좀 쌌을라나? 그래요. 또 이런 게 있으면 또 점심시간 기다려주고 하루 또 금방 갑니다. 예. 우리 피스토스님도 레인이와 함께 와주셨고 주님 은혜로만 우리 미성님은 오랜만에 일찍 출근했는데 야 샬롬 CCM을 일부부터 시작부터 듣는 또 행운이 있네요. 오늘도 정말 덥대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남기셨고 영주땡님 조이님은 그러게요. 가을 어떻게 오긴 오려나 아침에 또 저녁에 선선함을 기다리며 그쵸. 딱 산책하기 좋은 그 날이 이제 오겠죠. 우리 식이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아 많은 분들 오고 계십니다. 예. 민주맘님 저희 아이들에게 오늘이 입추 가을에 접어드는 절기야 라고 말해주며 설명했더니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라고 정말 뜨거운 입추지만 오늘도 모두 샬롬이라고 예. 우리 그 선조들이 예전에 농사 지으면서 이런 절기들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농사와 관련된 다 이게 절기거든요. 다 이게. 근데 지구는 점점 달궈지고 있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 지금 대한민국 여름이 몹시 깁니다. 그런 부연 설명 AS까지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입추되면 좀 선선해졌는데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어서 그래. 예. 아이고 그러네. 자, 아, 참여 고지 제가 했죠? 예, 사는 얘기들. 오늘 금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또 마음이 시원해지는 곡들 신청곡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입추니까 가을 곡 좀 들어야죠. 러빔 주님 닮은 가을.

임성규 참 아름다워라 였고요. 내리 시간은 흐르죠. 러빔 주님 닮은 가을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자작나무님 날씨가 덥네요. 모든 분들 잘 건강 챙기세요 라고 남기셨고 그쵸. 야외 활동을 웬만하면 자제하고 부득이 나서야 하신다면 이제 양산 같은 거 우산 같은 것도 하나 좀 들고 물 자주 섭취하시고 그렇게라도 좀 그 체온을 잘 또 관리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혜빈님은 훈디 어제 아이들 데리고 서울 여행 왔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힘들더라고요. 다니기가. 하지만 서울에서 샬롬 CCM을 들으니 왠지 그냥 느낌상 더 가깝게 느껴지고 친밀해지고 그렇네요. 호호호 하시면서 남기셨습니다. 아 하필 이번 주가 서울이 그 폭염이 절정이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는 약간 그 양산 요쪽이 좀 이렇게 더웠는데 아 그 더운 기운이 수도권 서쪽 지역으로 지금 많이 서울 쪽으로 와가지고 아 그러네 모처럼 또 서울 여행 오셨는데 예. 그래도 좋은 추억 잘 쌓으시길 바랍니다. 예. 장구경 사랑이님께서 매일 아침 잘 듣고 있는데요. 오늘 12번째 면접 보러 갑니다. 잘 볼 수 있게 좀 응원해 주세요. 저도 합격을 위해서 힘을 내보겠습니다. 아휴, 나이 들어서 일하려니까 참 뭐 다 어렵네요. 하지만 힘내서 오늘 지혜롭게 면접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이라고 남기셨는데 예, 그쵸. 아직 나 잘할 수 있는데 나 경력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나 합격시켜주면 진짜 회사는 완전 이득인데 예. 그죠. 아, 이런 인재를 이렇게 몰라봐줘. 오늘 12번째 면접 시원하게 합격.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준희비님께서 훈디 입추라 귀를 기울여서 들으니 풀벌레 소리가 나요. 가을 느낌 물씬 납니다. 오. 주변에 무슨 좀 이렇게 숲이 있나요? 동네 빵집 그래 가을이다 듣고 싶네요라고 하셨는데 야, 이 그래 가을이다 이 곡은 정말 가을 맞춤형 선곡인데 시즌송처럼 가을이든 아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고요? 아 풀벌레 소리 찌르르르르 아침 저녁으로 확 들리면은 아 지금 약간 그 상상했는데 오 약간 설렜어요 지금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약간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노을이 예쁘게 물드는 저녁. 약간 설레네 지금.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그죠? 예,

어제 보니까 너무 더운지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울다가 탈진을 했는지 매미들도 땅에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덥습니다. 하지만 이제 풀벌레가 오는 그 가을을 또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그래, 동네빵집의 그래 가을이다. 이거 준비하겠습니다. 주인이비님. 5847번으로 훈디 오랜만이에요. 폭염에 야구도 안 하고 심심한 요즘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대야산 등산 가려고 나섰는데요. 등산 후에 시원한 계곡도 가려고 합니다. 우리 막내가 우주여 당신 앞에가 너무 듣고 싶다고 사연 남기라고 훈디 삼촌 들려주실래요? 예? 해람, 혜진, 어린이들아, 싸우지 말고 등산 잘 다녀오자. 이런 사연을 또 남기셨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등산할 때는 조금 더울 수 있는데, 거기에 또 흐르는 계곡물에 발 담그고 이러면, 아, 또 시원하지. 예. 지금 프로야구도 폭염 때문에 아예 뭐 이번 주 주말 시리즈도 다 취소가 됐어요. 예, 순연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폭염 이제 브레이크 기간인데. 맞습니다. 등산 잘 다녀오시고 해람, 혜진 싸우지 말고 덥지만 또잘 오늘 일정 오늘 대야산 등산 잘또 건강하게 무탈히 다녀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프티드의 오주여 당신 앞에 요 곡부터 듣고 동네빵집 그래 가을이다.

장하니, 브라이언 킴, All About You 였고요. 어노인팅 예배 캠프, 고난 내용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동네 빵집, 그래 가을이다. 이 곡 우리 준희빈님 청하셨던 곡이었고, 아, 이 곡 많은 분들이 또 예, 반응을 주시네요. 그래 가을이다가 흐르는 순간 모든 업무가 멈춰졌어요. 예. 우리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도 이 곡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 반겨주셨고, 그리고 앞서 기프티드의 오주여 당신 앞에 5847번으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곡을 쭉 이어서 함께 들었고요. 현숙한 여인님께서 저도 어제 휴가였습니다. 온

가족 서울 나들이 여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청계천에서 발을 담그고 피서를 보내시더라고요. 아, 그치. 예, 그 서울 도심에 있는 청계천에 딱 물이 흐르니까 거기 발을 담그고. 저는 덥고 모기 싫어하는 딸이 있어서 딸이 좀 꺼려해서 담그지 못했어요. 예. 근데 낭만 있게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저도 발 담그고 싶었다는 이라고 남기셨는데 뭐 청계천도 그렇고 이제 한강 주변에도 한강 수영장이 올 여름 뭐 최다 인파가 막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입장료도 5천 원인가 엄청 싸다고 해서 예 많이 가고 있죠. 또뭐 곳곳에 있는 바닥 분수 이런데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최근인 것 같습니다. 예. 주말에 이제 비 소식이 있던데 좀 시원하게 단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달궈졌습니다, 지금. 너무 달고 뜨거워요, 지금. 예. 7493번으로 맞습니다. 지금은 막 그다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이제 입추 지나고 나면 어느새 아침 저녁 바람의 결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저희는 지금 에어컨 다 껐고요. 문이란 문은 죄다 열어놓고 환기 중. 에어컨에서 2시간이 지났습니다. 환기시키세요. 요 멘트가 나올 때마다 신경을 쓰였지만 못 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입추 기념으로다가 간만에 환기 좀 해봅니다. 라고. 그쵸. 환기를 하루에 한번 이상 해 주는 게 좋죠. 밀폐돼 있으면 여기 아시죠? 창문 안 열고 계속 있으면 방사능이 느껴지고 막 그럴 걸 방사선 나오고 예. 열어줘야 됩니다. 환기를 좀 시켜줘야 돼요. 이곡 함께 들을게요. 김찬양 모든 계절에 함께하신 주.

민호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였고요. 앞서 김찬양 모든 계절에 함께 하신 주 들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꽃은 밤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아침에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밤을 참고 견딘다. 신영복 선생께서는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인생은 목표의 달성과 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누가 인생을 완성하고 떠났을까? 아무도 인생을 완성하고 떠난 이는 없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떠났을 뿐이며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완성이다. 정호승의 에세이집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중 선인장은 가장 굵은 가시에 꽃을 피운다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